고린도전 13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July 프로젝트 앨범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요.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또 오늘도 선포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공인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공인현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강성훈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지금 들은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저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납을,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낙담된 마음, 지친 마음들, 또 자책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세바스찬 댐니와 지미 라헬이 부릅니다.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바스찬 뎀뉴와 지미 라일이 불렀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였죠. Count your blessing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그리고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캐리 언더우드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주께 드리네로 불려지고요. 네, 봉헌 찬양으로 많이 드려지는 이 찬양의 원 뜻은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순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합니다. 복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되심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왕되심을 선포하고 나갈 때 이 시간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죠. 이 찬송의 배경을 알아봤을 때 네,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가 이 곡을 지었는데요. 목사의 딸로 태어나 또 목사인 남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많이 약해서 자주 병상에 누워있었고 글쓰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런 문필가 있다고 합니다. 1856년에 당시 유행한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고통을 겪었죠. 그 사건 이후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고 또 자신의 감정과 신앙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고백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쓰인 시는 13년 동안 묻혀있다가 남편 프랜티스 목사가 그 편지와 시를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받아 이 세상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라이트온의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부모님 통해 행복한 가정 앨범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장신대학교 김성준 교수의 10대에게 건네는 8가지 성장 멘토링, 청소년부 도넛 클럽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합창곡으로 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사랑이 담긴 곡들인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서울 챔버싱어즈의 어버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의 눈물 어린 그 사랑.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어버이 사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감미로운 합창곡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요, 3582님의 신청곡 축복송 소마트리오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무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된 어버이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헌 96번으로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김근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자비와 성실하심으로

주일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과 생각,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니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 아래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진로 양육받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평강으로 채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아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여러 가지 그 가족과 관련된 휴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몰려 있어서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우리 어린아이와 여성들처럼 좀 연약하고 좀 힘없는 사람들을 항상 예수님이 배려하시고 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특별히 여성들은요, 남편들에 의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혼 증서 규례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증서를 만들게 된 것은 당시에 연약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인데, 이것이 후대에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혼 증서 한 장만 대충 써주면 언제든지 남자들이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내를 절대로 쉽게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증서 한 장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들과 약자들을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성들도 힘이 없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어린 아이들도 당시에 힘이 없고 연약해서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아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사역하시는 것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화를 거의 내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세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나 크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노한 게 아니라 분개하다, 분노하다,

격분하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하고 격분하실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몰려다니고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대중을 만나다 보면요, 항상 금방 피곤해지고요, 지칩니다. 이럴 때 바로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의 임무는 예수님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호하는 일이 제자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사람들이 막 어린 아이들을 막 몰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아이를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고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도 귀찮게 할까봐, 예수님 피곤하게 할까봐, 성가시게 할까봐 이 제자들이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이 그 길목을 딱 막아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소리를 지르거나 나무에 올라갈 뭐 그런 힘과 그런 것들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은 사실 이 인간적인 인격적인 대접과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십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은 18세기에는 이 사회가 민중들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세기에는 여성들을 발견했다 이야기하고 20세기에 어린이들을 발견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8세기에는 이제 시민혁명이 막 생겨가지고 그때 일반 백성들과 시민들의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비로소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이제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20세기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어린아이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들의 인권과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선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고요. 어린아이들 위해 안수하셨고요.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만져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만져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을 할 때요,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손을 만지면서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려고요, 이 야곱의 손에 염소 새끼 가죽을 입혀서 이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받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만지면서 아들을 축복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곱도 나중에 자신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할 때 이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안수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안수하고 축복을 합니다. 바로 이처럼 성경에서 만져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대신방할 때마다 제가 꼭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머리에 안수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수 기도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교육자들께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꼭 신방을 받으시고 안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뭐 미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축복의 의미, 축복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도 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나와왔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막 혼내고 꾸짖는 거예요. 그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는 이 제자들이 너무 교만한 거야. 너무 오만합니다. 너무 이 우월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셔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시고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요.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는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또 거기서 막 산 아래에서 다투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이러면서 서로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자마자 단번에 그 귀신을 제압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서기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의기양양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면은 제자들끼리 이제는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거를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논쟁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아 나도 높아질 수 있겠구나, 나도 대접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능력 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과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높아질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겠구나, 나도 큰 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비교하고 다툽니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누구의 공로가 제일 크냐 토론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 옆에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서로가 막 높아지려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그때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데려오십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을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분명히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라고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10장에서 이 제자들이 또다시 이 어린 아이들의 접근을 막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나지 않을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제자들이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다 흘려보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어린 아이를 잘 대접하고 섬기고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금방 또 이 어린 아이들을 막아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제자들이 또 그것도 못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허락을 받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텃세를 부렸습니다. 제자들의 허락 없이는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최측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만함과 그러한 어떤 특권의식 이런 것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중에서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가르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작은 자, 작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요, 대부분의 피해는 이 아이들이 다 피해를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일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화창한 봄날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이렇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시고서는 여기 종이를 나눠줄 테니까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고민 하나씩 전부 다 써서 제출하세요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들 고민을 하나씩 적어서 다 쪽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그 한 장 한 장 다 읽어보는데 갑자기 한 줄 고민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순간 선생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아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선생님이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면서 제발 지금 빨리 아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무조건 학원으로 달려가 주셔야만 합니다. 학원 수업 도중이라도 그 아이를 그냥 데리고 나오세요. 그냥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주시고요. 오늘은 무조건 어머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선생님이 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도 그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회사 중에 회사를 조퇴를 하고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불러서 피자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이것저것 잘해줬어요. 그 다음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 적은 쪽지를 보여주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요. 저는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이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에게도 삶이 버거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어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 부모는 아이의 마음의 문제를 본인 탓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아이들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탓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집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존재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로 어린 아이들, 작은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절대로 너희들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또 오늘 이 10장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잘 챙기고 배려하고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가사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응답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계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계산

교만하지 않고 아무런 속셈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님께 오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아이들이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이것저것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나에게 이익이 무엇이고 내가 손해는 무엇일까? 이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헌금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될까?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이었습니다. 그냥 이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 용돈을 많이 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취직시켜주고 나를 결혼시켜줘서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를 그냥 한번 만져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바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와, 예수님이 오늘 나를 한번 만져주시기만 해도 나는 너무 좋겠다. 예수님이 오늘 주일 예배할 때 나에게 한마디 말씀만 주셔도 나는 너무 행복하겠다. 예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나는 너무 감사할 텐데,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고요, 그 어린아이들 위해 안수하셨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더 차지하려고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따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냥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면서 그냥 순순히 데려옴을 당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데려옴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중풍병자가 꼼짝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랬더니 고침을 받아요. 7장에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역시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8장에서는 벳세다의 맹인이 또 데려옴을 당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 먹고 말 못하는 자, 그리고 이 벳세다의 맹인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씩 한 명씩 한 명씩 전부 다 만져주셔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마치 어렸을 때 항상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그 배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의 손과 그리고 음성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손을 애타게 찾고 기대하며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린아이들은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은 그냥 순순히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 가서 기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순순히 새벽 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번에 봄에 코이노니아 있으니까 함께 참석합시다라면 또 순순히 코이노니아에 참여해서 나와서 순순히 데려옴을 당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신자들도 마찬가지죠. 태신자들도 역시 주님 앞에 나와서 데려옴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려옴을 당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태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뭐 이것저것 재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한다라고 뭐 병이 낫는다라면 세상에 아픈 사람 어디 있어?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고 변명하면서 버티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응답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시고요.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은혜받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0장을 계속 쭉 읽다 보면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는 이 소식,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또 바디메오를 혼내고 꾸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좀 조용 좀 해라, 잠잠하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느냐. 마치 오늘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처럼 똑같은 에피티마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서 바디메오를 꾸짖고 혼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혼나고 꾸짖음을 당하고 구박을 당해도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버려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시고 오늘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바디메오가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주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나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뭔가 계산하고 따질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구박을 해도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트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장난감 사달라고 엄마한테 졸라질 때가 있습니다. 엄마한테 혼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엄마한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듣게 크게 더 울면서 찡찡대고 난리를 칩니다. 목 놓아 울면서 정말로 서럽게 울부짖으면서 엄마한테 매달려요. 그러다가 물론 이제 엄마한테 끌려가서 이제 더 크게 혼나게 되는데, 근데 아이들은 중요한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엄마한테 매달리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라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대포로 엄마를 찾고 엄마에게 매달리는 바로 이 믿음, 바디메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아내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모에게서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딸을 당하고 외면하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가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시

순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찬송합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풍성한 복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1: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여수제일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여수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다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

3606번에 3101, 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통합 예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 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전남 동부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천 동북교회 이정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반갑습니다. 이정환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목사님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고요. 순천 동북교회를 심무하고 있는 이정환 목사라고 합니다. 전남 동북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그냥 국장님 만남에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제 서울 극동방송에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이 전파를 통해서 흘러오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전파를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 기도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청취자들이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예. 기도학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목사님?
1: 맞습니다. 30일 기도학교 책을 통해서 교회들마다 좀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부터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에 저녁에 한번 30일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여유가 있고 또 뜨겁게 찬양하면서 해서 참 좋았고, 주변 교회들도 여러 가지 시간에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게 되면서 순천 땅에도 좋은 기도의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0: 아멘. 성경에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이 닿고 성공한 그런 인물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기도는 사역 중에 사역이다, 이 책을 펴내셨고 이번에 제가 보신 것은 두 번째 책이 또 나왔어요. 네.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네, 제목이 이런 제목인데요. 표지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목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1: 사사기 말씀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사사가 없는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말인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
0: 네,
1: 이제 레위인이 막 첩을 취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사유화하기도 하고 집안에 또 우상도 모셔놓고 음행이 일어나고 또 살인사건도 나타나고, 표현이 그렇지만 시체를 또 12망 내서 12지파에 보내는 일들이, 네, 벌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잘 돼야 되고 좋은 일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 잘못되고

0: 나쁘게 되고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 속인데 오른쪽으로 행했는데 그 시대가 지금도 잘 보기 힘든 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네. 곳이더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충격적인데 그래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옳다고 믿고 행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결론은 아, 내 소견에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 소견대로 가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좋은 것 같아도 잘 될 것 같아도 이제 어둠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소견대로 가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혼자 가는 길이지만 근데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 성공, 빛이 있더라. 그런 내용들인데 제 인생에 이 말씀을 갖다 넣어서 쭉 이렇게 보니까 그런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1: 네. 할렐루야. 그래서 표지가 내 소견대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길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길 끝에는 까만 어둠이 있고요. 네. 그분 소견, 하나님의 소견대로 가는 길은 골목길처럼 돼 있어서 어두운 길이지만 또 한 명이 가고 있어서 외로운 길이지만 그 끝에는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대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요즘 세상의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작년 1년 전인데
1: 네.
0: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기도회 인도를 하고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자리로 내려와서 강대상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는 음악 찬양이 있는데, 그게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후렴 가사가 내가 너로 빛을 삼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늘 그 찬양을 들었었는데, 근데 그 찬양을 어느 날 듣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여쭈었죠. 하나님, 이방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더니 며칠 지나서 다른 찬양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나는 보았고 나는 만졌고 나는 느꼈고 나는 안겼다.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서 전하라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방에 빛을 비추는 거구나. 제가 다시 여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쭈었는데 그 답이 제 손에 있더라고요.
1: 네.
0: 그때 이제 우리 순천 노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8개 시찰 연합으로 해서 연합 집회 1박 2일로 붕회를 했어요.
1: 네.
0: 이제 언양인의 물맷돌 교회 안호승 목사님
1: 네.
0: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1박 2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책을 한 개 사서 저에게 줬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1: 네.
0: 그 책을 제가 읽고 아 목사님 간증이구나 읽고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찬양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그거죠. 아 책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책으로 적어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호성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1: 아멘.
0: 그걸 깨닫고 고난 주간 일주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네. 토요일까지 일주일 만에 책을 다 썼어요.
1: 네. 네.
0: 너무 재밌게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하고 연결하는 과정 속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올해 1월 20일에 이제 나온 책이에요.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을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런데 내 소견대로 가는 길은 실패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근데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선택의 상황에 늘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내 소견보다도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소견대로 따라가면
1: 아멘.
0: 반드시 그 길 끝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
1: 아멘.
0: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주변에 좀 소개를 했더니 목회자들이 이제 읽어보시고는 목회자들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도 하시고 요즘 사람들이 다 선택의 상황 앞에서
1: 네.
0: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일생이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책을 쓴다, 방송을 한다,
0: 네.
1: 뭐 유튜브 화면에 카메라를 써서 뭘 강의를 한다. 10년 전, 15년 전 내 인생에 없던 계획들인데
0: 네.
1: 근데 하나님 소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0: 네.
1: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서 이제 뭐가 기대가 되냐면 아 그러면 10년 뒤에는 내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있겠구나.
0: 네.
1: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하나님 소견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그럼 지금보다도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멋진 인생이 되었을 거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 인생 계획에는 없던 거였지만 목회조차도 없는 거였지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15년 뒤에 하나님이 지금보다는 또 어떻게 만들어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놓으실까 기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고 싶은 거예요. 내 소견을 그냥 접고.
0: 네.
1: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와. 그 목사님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 책도 원래는 이렇게 단행본 책을 쓰려고 생각은 안 하시고 기도 학교를 계속 하셨었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책을 쓰시니까 책이 또 전 세계 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1: 그건 이제 국장님 때문에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해 주셨는데 그게 또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어 가지고
0: 네.
1: 그래서 또 설명을 붙여서
0: 네.
1: 또 이렇게 설명 붙여서 하면 또 제가 참 좋았고
0: 네.
1: 그래서 책을 이제 좀 쉽게 쓰려고 누구나 읽기 쉽게 쓰다 보니까 좀 분량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근데 초등학교 3학년에 읽어도 이해가 된대요.
0: 네. 그 책이 정말 어느 언제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닿을지 모르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책이 하나님의 도구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1: 네, 너무 감사하죠.
0: 감동.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내신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책도 저는 세계 만방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 책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멋진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신학교로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연습하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목회를 꿈꾸며 목회의 획을 긋는 사건 하나님 소견대로 이끄시는 목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더니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이 안에 많이 담겨있네요. 목사님 네.
1: 이제 몇 가지 좀 소개하자면
0: 네.
1: 제 인생의 신학교라는 것은 없었는데 어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0: 네.
1: 중학교 때부터 낚시도 좋아하고 해서
0: 네.
1: 낚시로 잡으니까 고기를 너무 적게밖에 못 잡으니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0: 네.
1: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목회로 이제 방향을
0: 네.
1: 바꾸셨고 근데 목회의 길을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사실 5살 때 말을 했고 엄마가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0: 네.
1: 5살 때 말을 했고 교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갔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0: 수줍음이 많은 성격
1: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랬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직업을 하고 있고
0: 네.
1: 많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는 일을 하고
0: 말로
1: 있고
0: 말로 감동 주시고 네.
1: 여자들만 있는 데서 설교를 하고 있고
0: 네.
1: 그러니까 하나님 소견대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내 소견을 고집해서 갔다면 지금 저 동해 바다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겠죠.
0: 네.
1: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또 신학교 가는 것도 경상도에 있다 보니까 영남신대원 거기를 원래는 장신대에 가려고 했는데 세례 날짜가 36일이 모자라서 담임
0: 네.
1: 목사님께서 영남신대원에 먼저 다니다가 그다음에 서울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남신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 합격할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떨어진 거예요.
0: 네.
1: 떨어진 것을 확인하는 날 주님께서 네가 갈 학교는 여기가 아니다. 내 소견은 영남신대원인데
0: 네.
1: 하나님 소견은 학교가 여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교단신학교의 직영신학교 7개인데 전 당연히 광나루 장신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날 떨어진 날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0: 네.
1: 불합격을 확인한
0: 네.
1: 날. 그리고 1년 뒤에 장신대를 가게 된 거죠.
0: 네.
1: 그때 제가 갈 때가 평균 3.5수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0: 되게 들어가기 어렵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죠. 뭐
1: 스카이 출신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방대학교 나왔는데 한 번만에 들어간
0: 네.
1: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사회 가면서 학교에 갈 공부하러 갈 때 이렇게 천호대교를 이렇게 건너서 가는데 3분의 1 정도 가면 한시 방향에 장로신학대학교 간판이 딱
0: 네.
1: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늘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학교. 그래서 이 기독학교 책에도 있지만 내 소견대로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0: 다른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를 막아야 다른 데를 여시니까 여기에 불합격은 다른 데 합격이다. 이게 이제 기도의 원리 속에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또 목회자다 보니까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 보통은 컴퓨터에 이력서 작성해놓고 클릭 몇 번 해서 이렇게 보내고 먼저 연락 오면 간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제 방법대로 해봤어요. 부목사로 옮기려고 할 때 강북 어느 교회, 부천 어느 교회는 네. 다 안 됐어요.
1: 네.
0: 말씀 주셨는데 다르게 해버리니까.
1: 네.
0: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했는데 보통은 이력서를 내고 그래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를 먼저 교회에서 나보고 내라고 해라.
1: 네.
0: 그리고 내가 이력서를 내고 가겠다.
1: 네.
0: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갔어요.
1: 네.
0: 제 이력서는 볼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천동부교회 간 것도 사실은 제 소견은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는 것이 한타임도 하는 것이 제 소견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담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담임으로 내려간 거예요. 15년 됐네 벌써.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내 소견은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말씀하실 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연약해서 고집스럽게 갔다가는 또 실패하게 돼요.
1: 네.
0: 근데 그 실패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했을 때 아, 참 하나님이 다른 길이 있구나. 내 방법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언제나 더 좋은 걸 예비해 놓고 계시구나. 이걸 이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하나님 소견대로 가야지. 하나님 소견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고
1: 네.
0: 여쭙게 되고.
1: 또 기대하게 되고.
0: 네,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1: 네.
0: 있어요.
1: 방송 듣는 청취자들도 내 소견이 혹시 하나님의 소견은 아닌가 하고 착각하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목사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0: 이제 기도학교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쭙는 기도인데
1: 아멘.
0: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1: 네.
0: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 적이 쳐들어오면 임금이 당연히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것부터 묻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적이 또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한번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또 전쟁하러 그냥 가면 될 건데 안 가고 다윗은 또 묻더라고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또 물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때마다 전쟁 방법을 바꿔서 백전백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소견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잖아요. 소견을.
1: 네.
0: 그러려면 엎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확신이 들고 난 뒤에 평안이 오고 난 뒤에 그때 선택을 해야 된다.
1: 네.
0: 우리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내거나 해버리는 거죠.
1: 네.
0: 제가 이제 뭐 목회한 지 이제 26년 정도 됐지만
1: 네.
0: 갈수록 참 느껴지는 것은 요즘 제가 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험 노하우 이런 게 실시간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거의 반복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대로 하지 뭐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하지 이게 쉽잖아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근데 정말 요즘 제가 느끼는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1: 네.
0: 이걸 깨닫는 거예요.
1: 네.
0: 설교가 이제 주로 사역일 텐데
1: 네.
0: 성경 뭐 3만 구절 중에 설교 한 편 못 하겠어요. 그런데
1: 수십 년 동안 하셨는데
0: 그건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성경책을 앞에 놓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좁은 길인데 근데 그 길이 저는 이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니까.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1: 네.
0: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 다
0: 전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0: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언제나 선택이고 고민하고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텐데 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귀를 하나님께 바짝 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현대인들은 성급하니까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안 하시네. 그러면 이 생각으로 그냥 가야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다는 거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멘. 네. 그래서 더 기도의 중요함이 더 맞습니다.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FEBC 초대석 시간에 이정환 목사님의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이 책이

0: 읽으시고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요즘 이제 사실 책을 잘안 보는 시대가 됐고, 이제 영상, 쇼츠 영상 이런 거 많이 보는데,
0: 네.
1: 쇼츠 영상은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뭐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데,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 건데,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책에 많이 녹아있고, 사람들이
0: 맞습니다.
1: 책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책 좋은 거 하나 골라서 이렇게 읽으면, 그 사람이 짧든 길든지 간에 그 인생 안에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축적해 놓은 게 있다면, 우리 인간이 뭐 살아가는 것이 뭐좀 많이 다르겠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더니 힘들고 실패한 경험도 있는데 저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그러면 나도 그런 상황이 올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경험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놨으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원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한번 늘 선택과 고민 앞에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한번 좀 읽고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이런 삶을 보여준다면 이게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전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는 왜그 길을 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근데 그렇게 길을 갔더니 너무 잘 됐다. 이런
0: 아멘.
1: 게 있으면 그냥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전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0: 아멘.
1: 그래서 이 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책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전도용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책이니까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0: 아멘. 이 책도 목사님 초등학생 읽어도 충분히
1: 아,
0: 은혜 받을 수
1: 예,
0: 있는
1: 충분히,
0: 거죠?
1: 예.
0: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그리고 이어서 내 소견이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요. 목사님, 세 번째 책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0: 그분
1: 감동하시면,
0: 소견대로.
1: 예, 감동하시면, 제가 책쓸 거리는 있어요. 예,
0: 네.
1: 있고, 좀더 이제 채워가면 되는 건데,
0: 네.
1: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라,
0: 네.
1: 어쨌든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요.
0: 또한번 모셔서 세
1: 예.
0: 번째 책 얘기를 또 듣도록
1: 감사합니다. 예.
0: 하겠습니다. 오늘 참 귀하게 말씀 나누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선택,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여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정말 넓고 광활한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한치도 오차 없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소견인데 그 소견대로 가야죠.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비전과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1: 네, 제가 요즘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교회나 이렇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 외에는 한국 교회가 살 길이 없다.
0: 아멘.
1: 그래서 이게 사회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던데, 근데 보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 충만하니까 뭘 하냐면 성령의 뭐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저출산 인구 절벽에 뭐 가난 성도들도 많아지고 신뢰도 바닥인데 그래도 교회가 서 있는 마을에는 신자보다는 불신자가 더 많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면 한국 교회 충분히 살수 있다. 불신자
0: 아멘.
1: 전도하면 살수 있고 가난한 성도들 돌아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근데 이제 다른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이런 그런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기도 그리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것 여기에 충실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올해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우선 확신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와 전도에는 한국교회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많이 집중하시면 좋겠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널리 퍼뜨려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0: 아멘. 목사님께서 그 기도 운동으로 한국 교회를 다시 깨우는 그 역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는데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이 책을 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실패한 너무나 다행스러운 경험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성공한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보니 이것이 맞았습니다. 하고 결론을 딱 내려 주셨네요. 네. 앞으로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부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극동방송

0: 가족들도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서 또 성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FA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책을 펴내신 순천 동북교회 이정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평소에 자주 부르던 찬

찬송가에 익숙한 가사가 특별히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죠. 저는 최근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이 가사에서 마음이 울컥하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 가사였어요.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죄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너무나 좋으신 주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똑바로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기다려주십니다. 약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오늘도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갈 텐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면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되고요.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4494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매일매일 극동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1127님, 처음으로 참여해봅니다. 아들, 딸의 영혼 구원을 위해 20여 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사랑을 가슴으로 받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면서 아들에게 성경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자녀분들을 꼭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성경책 보내드리고 싶은데 샵 1069번으로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 선물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게요.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1724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조찬미의 음성으로 주말씀 내삶 비출 때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42님, 시각장애인인 저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주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주일 성가 연습 중에 귀한 찬양 듣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찬양 연습 중에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건 맞죠? 정말 찐 애청자님이시네요. 감사하고요. 복된 주일 꼭 되시기 바랍니다. 1800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메시지 후다닥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청하셨는데요. 예,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패밀리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함을 미리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끝곡으로 참 좋으신 주님 김정선 사모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1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셨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10년 가득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자녀죠. 동시에 육의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혈육입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극진히 섬겨서 주님이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나요? 열심 말고, 세월 아껴 사는 거 말고, 거짓과 탐욕으로 아웅다웅 다투며 사는 인생 말입니다. 사람은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인생 짧습니다. 한번 죽은 후에는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며 선한 사업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소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시간에 주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또 사연이에요. 어떤 사연이 함께 나눠질까 궁금하고 설레지 않으세요?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9507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충만 복음성가 들려주세요. 아, 이 짧은 사연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한참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살면서 충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사회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충만이. 우리는 이 충만이란 말이 너무나 크고 은혜롭고 깊이 다가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충만.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이 충만으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위로받고 충만해진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길 때 2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그 집은 이제 이 친구가 큰딸이었고요. 밑으로 동생 있고 늦둥이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참 저 나이에 미국에 가면 언어도 그렇고 너무 힘들 텐데 그런 걱정 많았거든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메시지 한 토막을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왜 충만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강도사님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큐티도 가르쳐주시고 은혜와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개척교회 수련회 갔던 일들, 같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에 연극했던 것, 성도님들 댁을 방문하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캐롤 부르던 기억까지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 말씀처럼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강도사님을 통해 시작된 이 신앙과 믿음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하루빨리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의 일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텐데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20여 년간 이 친구 소식 몰랐거든요. 수소문에서 방송국에도 연락하고 여기저기 홈페이지도 검색하고 해서 저의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준 거예요. 이 친구 고등학교 2학년 갔는데요. 아, 세상에. 약대 공부해서 약사로 일하다가 지금 의사 남편 만나서 또 남편이 병원 개원해서 매니저로 함께 지금 하고 있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보람? 결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히 밀려왔거든요.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메시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고 함께 받을 메시지다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9507님 신청곡 충만이었는데 그 충만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가운데 이 사연까지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선의 찬양으로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5226님 사연이에요. 눈부신 햇살과 화사한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지은구 목사님은 어떤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사연 글이었어요. 와, 여기에 그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눈부신 햇살과 화사한 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준구 목사님은 어떠한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희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향기로움이 마음 가득히 느껴졌어요. 좋은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사연들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중증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이 바짝 붙어서 수발을 드는데요. 가끔씩 어머니 내가 누구야? 그 묻는답니다. 병은 더 악화됐지만요. 요즘은 이런 대답을 주신다고요. 우리 아기 주님 아들. 육신은 비록 시들어가지만 심령 깊이 아로새긴 생명의 복음은 목숨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 얼굴 아닐까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같이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우리는 지혜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 오늘은 특별한 이름이 있는 주일이지요.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혜 어린이 친구들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전했지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부모님이 베풀어주신 사랑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특별한 주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요즘 하얀 솜털 같기도 하고 눈송이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눈에 띄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꽃가루예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솜털 같은 꽃가루뿐만 아니라 미끄럼틀이나 놀이기구에 노랗게 가루가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본 적 있을 텐데요. 그것도 송악가루라고 불리는 소나무의 꽃가루랍니다. 봄이 되면 이 꽃가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계속 흘러서 고생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면 왜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는 것일까요? 바로 꽃들이 자손이 될 씨앗들을 멀리 퍼뜨리는 현상이에요. 꽃가루는 바람에 잘 날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전도사님은 요즘 꽃가루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다면 꽃가루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꽃가루처럼 날아가서 상대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겠지요? 우와,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 서로 서로에게 날아가 예쁜 사랑의 꽃을 피우고 멋진 나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서로 서로의 마음이 예쁜 정원처럼 정말 아름답겠지요? 가정의 달 5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꽃가루처럼 서로에게 전하고 날리는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꽃들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믿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성구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공경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힘든 부모님을 위해 집안일을 돕는 것, 부모님께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마음을 다해 내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구를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전도사님은 우리는 주의 어린 친구들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구를 불러보기로 해요.

도우시오.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 군인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리의 시계가게는 유대인을 안전하게 숨기는 것을 돕는 사람들의 비밀 장소가 되었었지요. 그 후 코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식사가 준비됐어요. 모두 모이세요. 베시 언니가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식탁 위에는 9명을 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여러 곳에서 왔어요. 코리는 가게에서 왔고 아버지는 작업장에서,

0: 나머지 여섯 명은 비밀리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숨어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섯 명 중 세 명은 남자 청소년이었어요. 그들은 비밀 경찰에 의해 독일로 끌려가 전쟁 공장에서 일하는 일을 피하려고 이곳에 숨어 있었어요. 나머지 세 명은 시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마리아, 데아라는 두 명의 부인과 오시라는 젊은 남자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아홉 명의 사람은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식사 중 오시의 재미있는 농담 때문에 한 번씩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물건을 모두 움켜쥐고는 위층에는 코리에방으로 달려갔어요. 코리에방 벽에는 몰래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어서 그 공간으로 들어간 후에 비밀의 방으로 옮겨갔어요. 그 작은 방은 넓이가 1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쥐죽은 듯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몇 분 지난 후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실래요? 다행히도 그건 코리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조금 전 들린 사이렌 소리는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 경찰의 습격이 아니었어요. 연습이었을 뿐이에요. 코리는 마리아가 비밀 통로를 통해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오시는 벌써 다시 농담하기 시작했어요.
1: 난 비밀방에서 꽤 오랫동안 크림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대안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2: 진짜 습격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0: 그래요, 그들은 진짜 습격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게슈타포가 그 집을 습격하면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몸을 숨겨야 했어요.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남자 코리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 사는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이런 훈련이 별로 재미가 없고 모두가 즐기고 있는 시간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씨는 훈련이 끝날 때마다 그들에게 크림 케이크를 만들어주고는 했어요. 코리는 손에 초시계를 들고는 유쾌하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기록을 깼어요. 지난번보다 10초가 빨라졌어요. 그들은 숨을 가쁘게 쉬고 약간씩 떨었지만 계속 식사했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는 성경을 펼쳐들었어요.
3: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을 읽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0: 아멘. 코리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비밀 장소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리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숨어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전하게 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코리의 가족과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비밀 있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일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암송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Prince Prince with Jeannie Yu. 시편 46편 1절 말씀 Psalm 46 verse 1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Amen. Happy Lord's Day, everyone. 행복한 주일입니다. Happy Lord's Day. Happy, happy Lord's Day.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네,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우 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what? This is one of my favorite Bible verse. Psalm 46:1. God is our refuge.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And strength. 힘이시니. A helper who is always found in time of trouble. Right?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You know, I actually like the both versions.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그리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helper who is always found in times of trouble. Amen. You know, there are days when we feel tired, worried, or unsure about what will happen next. We don't like it, right? But today, God reminds us that we do not have to carry everything alone. 네, 때로 지치고 걱정되고 또 낙심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막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He is our refuge.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And He is our strength.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Amen. He is our refuge and He is our strength. And He is always near, especially in difficult times. 특히 어려운 순간에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말자고요. No matter what you may be facing today, may you find comfort in knowing that God is with you.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든지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습니다. Because God is with us, right? Amen.

0: Sue Dodds and Ben Spear.
1: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V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네, 우리의 큰 도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problems come suddenly, right? 우리 삶에는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죠. But God never asks us to carry every burden by ourselves.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고민들, 낙심함도, 질병도 다 그 짐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So he invites us to come to him with our fears, worries, and pain.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도 걱정도 아픔도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When a storm comes, people look for shelter. 폭풍이 오면 사람들은 피할 곳을 찾습니다. They look for a safe place to rest until the storm passes, right? 사람들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That is exactly who God is for us.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He is our shelter in the storm.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He is our strength when we feel weak.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In everything around us feel uncertain, God remains faithful. That is very important.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말자고요. Amen.

Amen. Pass me not, O gentle Savior,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I love that hymn.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Psalm 46 verse 1.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Amen. The storms of life may come and there may be moments when we feel tired, discouraged, or afraid, but God is always near us. 우리의 삶에 폭풍은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요. He sees your tears.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요. He knows your worries. 우리의 걱정을 아시고요. And he cares deeply about every part of our lives.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은 깊이 깊이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So this week, whenever you feel overwhelmed, remember these words from Psalm 46:1.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다는 그 사실. Amen. And let'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He's a good God, everyone. Have a blessed week. He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진이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안녕하세요. 천연향기 윤선영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며 때로는 지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의 내면을 다시 세워주는 능력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믿음으로 채워진 마음은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가득 차기에 오늘도 주 안에 거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그러면 주 안에서 그 능력의 힘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나무인이 부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가정은 삶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이고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관계가 가족인데요.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인격이라면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은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성숙, 시험으로부터 오는 보호,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신앙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력서를 보고 가정을 살펴보지 않고 신학교회에서 한 남자의 가정이 바로 그의 이력서였는데요. 이렇듯 가정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즉 기준이기 때문에 신앙에 성공하려면 가정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함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호산나 싱어스의 믿음의 가정, 이어서 시와 그림의 하늘의 축복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려면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을 적용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을 텐데요.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진심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민감하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Thanksgiving Band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어서 빨간 약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난은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여정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말씀을 지킨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반면 악인을 잠시 누리는 번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라질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 잠시 번영을 누리는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이렇듯 새로운 한 주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영광으로 끝나며 악인들에게는 번영이 심판으로 끝남을 깨달아서 혹 나에게 연단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김도연 씨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려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버이주일만 되면 꼭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삐뚤빼뚤 쓴 편지 또는 색종이 카네이션, 때로는 뭐 간단한 율동이나 공연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서툰 마음 하나에 부모님들은 울컥하곤 하죠. 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짧은 한마디에 한 주의 피곤함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겠죠? 넘어지고 실수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킬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좋은 씨앗의 선하신 목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부모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도 많아지고 또 잠은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또 사랑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차려주는 일, 또 깨끗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매일같이 또 빨래를 하는 일, 그러다 또 아프기라도 하면 밤늦게 열 재고 또 약 먹이고 잠을 못 이루시잖아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엄청난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 텐데 이번에는 그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CTS 찬송가 앨범 중에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 6집 앨범 중에 은혜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오늘 깊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 이어서 안산 시립합창단의 사랑은 영원하네, 그리고 송경민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히스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이 부쩍 좀 많아지셨죠? 이렇게 가정의 달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가족들이 모이고 오랜만에 안부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도 좋은데, 평소에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의 가정의 소중함, 감사함을 좀 느끼고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족끼리도 뭐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사실 좀 거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긴 대화가 아니더라도 짧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더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지친 마음도 다시 일으킵니다. 자, 그런 사랑의 대화를 평소에 좀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자, 다음 찬양 이어드립니다. 손재석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또 소리엘 앨범 중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조수아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3일 POP 앨범 중에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0: FEBC.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상황 때문에 위대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항상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르기만 했던 한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든 나서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 청년보다 나이도 많고 더 현명한 사람들조차 선뜻 나서지를 않았죠. 결국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이 청년이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제일 막내였던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제자는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향유를 뿌려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려고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저를 만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했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비어있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둘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 달리기 시작했죠.
1: 하지만 요한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2: 아니 필립, 뭐가 말이 안 돼?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없었고 예수님 시신도 없었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흔적뿐이었다고.
3: 요한, 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봤다고 했잖아.
1: 야고보, 목소리가 너무 커. 성전 지도자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쫙 퍼졌다고.
4: 알았어, 알았다고. 요한, 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봤다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2: 그건 설명할 순 없지만, 그리고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모든 상황이 바뀐 거야.
4: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5: 난 잘 모르겠어.
4: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5: 아니, 요한 말대로 거긴 예수님 시신을 싸고 있던 천만 남아있었어.
4: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잖아요.
2: 뭐야, 야고보. 아니, 형, 막달라 마리아랑 우리를 따라서 다시 무덤에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잖아. 지금 그 말을 안 믿는 거야?
1: 그래, 난 안 믿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니고 말을 한다는 거야?
2: 빌립!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1: 다들 조용히 좀 해.
3: 요한,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데?
1: 진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6: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3: 예수님! 정말 다시는 못 뵈는 줄 알았어요.
1: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신 줄 알고.
6: 빌리, 내가 죽었었다. 요한이 거기 있었고 내가 죽은 걸 봤지.
1: 네. 그런데 어떻게...
6: 날 자세히 봐라. 이 못자국도. 내가 죽은 사람 같으냐?
1: 요한, 죄송합니다, 주님. 하지만 전 단지...
6: 두려워하지 마라. 난 처음과 마지막이요,

0: 산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1: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0: 그렇다면 모두 일어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0: 그날 모든 제자들이 거기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모습을 보이셨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 11명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됐죠. 하지만 곧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전히 성전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1: 곧 동이 트겠구만.
2: 베드로,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1: 아, 당연하지.
2: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을 때 말이에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 아, 그게 무슨 소리야?
2: 아니, 그 전주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1: 아, 무슨 질문이 그래?
2: 얘기해봐요. 뭔가 이상해서 지난주에는 내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더라고요.
1: 요한, 우리 다른 얘기할까?
2: 베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저기, 난 고기 잡으러 갈게.
3: 아, 피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 혼자서는 고기 잡으러 못 가요.
1: 아유, 뭐야. 무슨 일이야?
2: 아, 응? 아니야, 형, 더 자.
1: 그래.
2: 아니다, 형. 일어나야겠다. 빨리 일어나, 형.
1: 아, 왜? 왜 그러는 건데?
2: 일어나서 안드레도 좀 깨워봐. 베드로랑 같이 가야겠어.
1: 어? 어딜? 베드로 어디 갔어?
2: 지금 호수 가러 가고 있어. 고기 잡으러.
1: 아, 지금? 아,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단 말이야? 응? 어? 갑자기 왜? 응? 어?
2: 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빨리 일어나. 꾸물거리다가 베드로 혼자 배 띄우겠어.

0: 전에는 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배를 타고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배를 타고 냈는데 오늘은 이들 넷에다가 다른 제자들 세 명까지 한 배에 모두 올라타 뒤에서 그물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바다에 던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리 행복한 표정은 아니군요.
1: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끌고 여기 나와 있다니.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2: 먼저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가, 야고보. 같이 와달라고 한 적 없으니까.
1: 우리 아니었으면 혼자 유유자적 여기까지 왔을 텐데 말이에요.
3: 그냥 놓아줘. 내가 내려서 밀어도 이것보다 빠르겠다.

0: 어디 지금이라도 내려서.
1: 아, 형 베드로, 그만들 좀 하시죠. 그냥 일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0: 그래, 일이나 하자.
1: 베드로,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2: 당연하지. 해.
1: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 아, 일은 무슨 일?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건데?
1: 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2: 설사 무슨 일이 있었대도 내가 이 정도 표현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모르겠냐고.
1: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요? 말을 하면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2: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던 건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1: 뭘 아시는데요?
2: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 집에서 기억나? 그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뒤따라 들어갔잖아. 그때 난...
1: 아, 당연히 기억나죠. 그때 베드로는 뜰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2: 그래. 근데 나는...
1: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3: 그때 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1: 예? 아, 그게 무슨...
2: 네, 맞아. 내가
3: 순간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
1: 베드로,
3: 내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고.
4: 요한,
1: 아, 이따 얘기해 형.
4: 아니야 요한, 저기 좀 봐.
1: 뭔데 그래?
4: 저기.
1: 호숫가에 누가 서 있네?
4: 어. 우리한테 손짓을 하고 있어.
1: 뭐라는 거지?
5: 뭘 좀 잡았느냐?
4: 아니요. 못 잡았어요.
5: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좋아. 잡을 수 있을 거야.
1: 뭐라는 거야?
4: 잘 안 들리는데? 어?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래. 그럼 잡힐 거라고. 잠깐.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
2: 그냥 해보는 거지 뭐.
4: 아이 참에.
2: 이거 던지는 거 좀 도와줘. 어서.
1: 어? 자. 야고보 안드레 가서 좀 도와주자.
4: 저기 좀 봐. 엄청 잡혔어.
1: 베드로, 저분 주님이세요?
4: 맞아, 주님 맞아.
6: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에 뛰어들어 호숫가까지 단숨에 헤엄쳐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부풀어오른 그물을 달고 힘차게 노를 저어 그 뒤를 따랐죠. 제자들이 호숫가에 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빵이 있었죠.
7: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거라.
6: 동이 트는 시원한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죠.
7: 나를 피하더구나.
8: 예? 아, 제가 저기... 예, 예, 주님.
7: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4: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7: 그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0: 아내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1: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0: 그럼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1: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0: 그럼 내 양들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지만 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붙잡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1: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0: 그래, 넌 그럴 게다. 나를 따라라.
1: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누구 말이냐? 요한을 말하는 게냐?
1: 예,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0: 아, 베드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1: 그냥 궁금했습니다.
0: 베드로.
1: 예, 주님.
0: 너는 나를 따라라.
1: 예, 주님.

베드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주시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저를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만 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

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 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김성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살짝 떠올려 볼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반찬, 좋아하는 색, 바로 떠오르시나요? 혹시 잠깐 멈칫했다면 우리 조금만 더 다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선물을 받으면 괜히 더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슬쩍 건네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잖아요. 요즘 어때? 하고 한 번 더 물어봐주고 조용히 들어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가까울수록 당연해서 놓치기 쉬운 마음들, 오늘은 눈 마주치고 한 번 더 웃어주고 조금 더 다정하게 챙겨보는 하루 보내볼까요?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트루바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선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함께 하실게요.

찾아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작은 선물 하나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의 선물 같은 은혜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김혜실립 합창단의 내 진정 사모하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이 조금은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기보다 주님의 마음 안에 머무르길 바랄게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오늘 되시길 또 바랄게요. 여러분의 하루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시에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속에는 영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그분과 소통하도록 설계하셨지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이며 찬양은 예배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노래해야 진정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닌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으니 그 감정은 언제나 진짜여야겠지요.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춤을 추고 기쁘게 외치며 증언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손을 드는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찬양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성격과 개성에 따라 그분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향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만유의 주제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를 찬양하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2절 말씀. 아버지가 자녀들과 공원에서 노는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신다.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며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그분과만 함께 있는 기간 말이다. 주님은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신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분 앞에 나아가 조용히 앉아 있거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분의 말씀에 담긴 진리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그것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찾아오셔서 속삭이실 것이다. 널 사랑해.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아무도 너를 내게서 빼앗지 못할 거야. 너는 애써서 내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어. 오늘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며 그분께 마음을 열라.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2절 말씀.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킹스웨이 뮤직의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영어 찬송, 주님 찾아오셨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렐의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며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곧 예배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공군으로 입대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에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몰랐지만 병사는 몸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병사의 유일한 안식처는 한 달에 두세 번 도착하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편지였습니다. 병사는 자신의 희생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전투에 나섰고 가장 높은 등급의 내조용 도레르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전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사랑하는 어머니는 입대 후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위암 증세가 심각해진 어머니는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무려 200여 통의 편지를 준비해 미리 붙였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소설가 로맹 가리가 훈장을 받고 전역 후 외교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생전에 큰 사랑을 보여줬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미리 편지를 썼듯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영원한 확실한 사랑의 편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닳고 오묘한 그 말씀을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기쁨의 찬송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내게 반복해서 들려주시오. Wonderful of Life라는 말이 반복되는 총 3절의 이 찬송시는 필립 폴 블리스가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저작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874년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출판사의 사장인 플레밍 리벨은 한 새로운 주일학교 잡지를 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잡지 제목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잡아놓았습니다. 이 제목은 리벨이 요한복음 6장 68절을 읽다가 베드로가 대답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해서 생각해낸 것입니다. 리벨 사장은 평소 자신과 가까이 지내던 블리스를 찾아가 이 말씀에 적절한 찬송가를 하나 써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블리스는 곧 위에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찬송가는 1874년 주일학교 잡지인 생명의 말씀 제1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의 이름은 이 곡조의 공명이 되었습니다.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을 클래식 하이어의 음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아련히 회상케 하는 감성적인 분위기의 이 찬송가 가사는 윌리엄 목사에 의해 작사되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분위기는 윌리엄 목사가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읽어주시던 어머니를 회상하며 이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곡자는 찰스 틸만 목사로 윌리엄 목사와 짝을 이루어 부흥의 팀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찬송가의 창작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틸만 목사는 당시 자신의 부흥의 팀의 러닝메이트인 윌리엄 목사와 뉴욕주에서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 이틀째 되는 날 성경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던 윌리엄 목사는 예배 분위기와 설교 내용에 맞는 찬송을 고르다가 적당한 찬송이 없자 옆에 있던 틸만 목사에게 선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틸만 목사는 윌리엄 목사, 당신이 직접 작사를 해보시게. 그러면 내가 작곡을 짓지. 이에 윌리엄 목사는 즉석에서 자신의 성경을 만지작거리며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평생 읽으셨던 유품이었습니다. 윌리엄 목사는 성경 맨 뒷장 빈 곳에 어머니의 성경이라는 제목을 기입하고 예전에 자유로웠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15분도 채안 돼서 4절까지 적어 내렸습니다. 연필을 놓은 윌리엄 목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것은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란 가사 부분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윌리엄 목사가 적어 내려가는 가사를 등 뒤에서 지켜보던 틸만 목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흘렀을 때 어머님은 입맞춤으로 내 눈물을 거두셨네. 이어 곧바로 작곡된 이 찬송가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슴을 적시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이 부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으로 나누겠습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듣고 오신 곡은 국립합창단의 주의 사랑 비칠 때, 옹 기장의 나를 향한 사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우리를 키워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인데요. 항상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님을 생각하지만 막상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오늘은 용기 내어서 전화 한 통화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경민이의 주의 가정 들으시면서 기쁨의 찬송 최성원 물러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바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면 에스겔서 37장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들으신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 차례 들으셨을 터인데 1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오늘 보면 11절로 가보시면은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뒤로 더 보시면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어떻다고요? 이 정도로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포로되어져 가서 그런 상태에서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게다가 올바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뿌리를 내려라. 그 말은 그렇게 살아라 라는 표현보다도 그렇게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니까 하나님의 말

말씀을 옳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꽤나 낙심하고 실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을 거예요. 12절, 13절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 에스겔을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이건 회복이잖아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증거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 계속되어지는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그 다음이요, 목적입니다.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목적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유익한 게 뭔데? 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세 가지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이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었고 포로되어져 가서 낭망, 절망, 아주 고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정말 이해를 금방 우리처럼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설교로 또 성경 공부로 또 성경을 이렇게 읽음으로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마른 뼈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뼈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뼈들을 봤더니 어떻다고요? 말랐다 그랬어요. 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이 써 있고 무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즉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리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깨달음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어찌 보면은 좀 다음 주 설교와 연결시켜서 오늘 전반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거듭남의 의미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거듭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아마 회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컨버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실 거예요. 이 컨버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전환됐다, 개조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회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요 정도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게요 정도 표현이 아니라고요. 요 정도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 중생, 그다음에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쓸때 제가 찬송가에서 요런 예를 하나 들곤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뭐 10대 때, 20대 때 요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의 교계에는 찬송이 여러 개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합동 측에서 쓰는 찬송, 뭐 감리교에서 쓰는 다른 데 쓰는 찬송 이렇게 좀 달랐었다고요. 기억되실지요? 새 찬송가라고도 그랬었고요. 합동 찬송이라고 그랬었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고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찬송이 80년대를 지나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자. 이런 식의 이야기였죠. 적어도 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찬송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성경은 하나인데 찬송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각 교단에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합동 찬송가를 만든다고요. 합동이.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통합 찬송가를 만든다고요. 그때 걸림돌이 되었던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보여줄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할 때, 저 하게 함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 찬송과 통합에 있어서 우리 교단이 나름대로 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인즉슨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마른 뼈가, 이 많은 뼈가 거기에 뭐 말라 비틀어졌는데, 시골 말로 하면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니고데모처럼 내가 이렇게 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와 요한복음 3장 4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로서는 할수 없지만 나로서는 할수 있다. 그래서 아까 컨버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사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리제네레이션,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거듭났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는 우리 이성적으로 잘 이해도 안 되고, 또그 가운데 뭐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생이란 뭐냐, 거듭남이란 뭐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생이란 뭐라고요? 같이 읽어 보죠. 아담의 원죄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살려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서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합동 측, 뭐 우리 같은 이런 장로교 교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는 약한 거예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는, 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데는 언제예요? 라고 여쭈면은 뭐죠? 잘 대답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이 분명해요? 네? 답이 분명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객관화되어지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수없이 하는데,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기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매력적이다는 말을 저 좋아하는데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교회, 적어도 뭐가 나타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 혼자, 뭐잘 믿어, 우리만 잘 믿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또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 첫 번째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다르게 표현하면 따뜻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셨어요? 따뜻함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온유함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품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럴걸요? 당신은 뭔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성품적인 특징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으로 본다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되는 거죠. 다 성품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적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죄송해요. 좀이 저급한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령의 아홉

것까지 이 성품적 특징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것이 객관화되어져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저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이야기하고. 아니, 회사에서도 말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전혀 그에 따르는 성실함도 담보되지 않아, 실력도 담보되지 않아, 뭐 어떤 것도 담보돼, 성격도 별로야. 안 그런가요? 이래버리면 이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적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신이 뭐 어떻다 저렇다 말들 많이 하죠. 말들 많이 해. 그러나 그에 따르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80년대에 뭐가 우리 기독교에,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사회에 미친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직장 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직장 선교회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사에서 예수 믿으라 말만 하지 말고 말하기에 앞서서 뭐가 되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100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 어렸을 때 이런 교육 받았거든요. 아, 부흥회 하거나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날 하루 결근하시라고. 그 옳은 가르침일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어요. 증 안 되면은 가다가 조퇴하고 오셔서 예배드리시라. 그건 맞는 것일까요?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제가 100번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배가 강조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말인즉슨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적어도 내 안에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값진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삶은 상당 부분 달라질 거라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강조하는 것과 구원은 적어도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거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 부딪힘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됩니다. 우리 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동서교회 분리.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행위를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하느냐? 여기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1517년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10월 30일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붙였어요. 질의서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면제부라고 하는 것을 사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 당시에 테첼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리 말을 했잖아요. 루터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사회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할게요. 기독교 사회에는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한 큼지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에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좇고 있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일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360년에 태어나서 418년에 생을 마치는데, 360년에 태어난 사람이 20살이 된 380년에 나름대로 이 사람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고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곳에서 이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봤더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비도덕적이었고 방탕한 생활. 우리가 로마의 그 멸망 이유를 알잖아요. 어떠한 방탕이 로마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식의 용어를 써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악했다고 그랬어요. 경악했다고 하는 말 우리 아무데나 쓰는 말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단어를 썼어요. 염증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고쳐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외치게 됩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쳤어요.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 구원에 응답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을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쪽을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위 구원에, 즉 행위로 기독교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최고 주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하게 돼. 그때 누가 거기에 반대를 하게 되느냐? 칼빈입니다.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혹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습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야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듯 마른 뼈가 많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줘야 말이지. 이게 믿어줘야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고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어줘야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시로서 일방적 계시로서 우리 가운데 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은 이런 장로교인들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칼빈주의다 이런 말을 하고요. 개혁주의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통교회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데 그게? 뭔데? 그래서 그와 같은 주장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즉 탄생과 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에요. 사도신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안에는 대소일의 문답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기 전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기 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마치 죽었던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때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주께로 가까이 하려 함이 아니라 하게 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서 제일 잘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우리 읽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계속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중요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하였으나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내려놓게 돼요. 뭐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이지만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구원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의 머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그 당시 에스겔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듣고 이해 못하겠는데? 뭐 이게 가능해? 어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런 이들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건 이게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로군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산다고 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뭔데? 뭐를 우리 보고 들으란 말이야? 5절로 가보겠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니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여러분 이거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래서 되어진 겁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찌한다고? 내가입니다. 당신께서 생기를 살아있는 것을 너희에게 바벨론 포로 되어져 실망, 절망, 소망 없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겠다고. 마른 뼈와 같지만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봤더니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찌한다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군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숫자만 치고 아무리 이렇게 해보고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 인쳐주니까 그가 믿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각가지 방법으로 아니라고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왔냐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셨어요. 그렇군요. 당신이 이제껏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시군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이제까지 그가 생각했던 행복의 방식이었어요. 방법들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장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면 이게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그 수가성 여인은 그렇군요. 내가 이제껏 이거라고 생각해왔는 그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래서 그가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이 물동이라고 하는 당신이 마시는 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 이제 뒤로 물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여 살던 그가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저기에 계시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매주 이 시간 클래식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쉬운 클래식, 오늘도 바이올리니스트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린이 주일을 네. 미리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2: 그렇죠.
1: 했었고요.
2: 네.
1: 오늘은 또 어버이날.
2: 그렇죠.
1: 네.
2: 저도 이제 한 어버이로서 어버이 주일도 같이 섬기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1: 네.
2: 찬송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사실 저도 좀 낯선 찬송가이고요. 우리가 찬송가는 사실 늘 거의 부르는 것들만 부르기 때문에
1: 맞아요.
2: 오히려 쉬운 클래식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차피 클래식도 생소하게 접하시니까
1: 그럼요.
2: 찬송가도 우리가 하나씩 다 파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1: 네.
2: 생각을 해보면서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라는 찬송을 준비했는데요.
1: 네.
2: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1: 아멘.
2: 믿음에 먼저 된 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어머니의 신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1: 네.
2: 저희 외가댁은 절실한 불교 신자들이 시고요. 엄마는 거기에서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실 때 그 탯줄 무게 감고 태어나셨대요.
1: 정말요?
2: 네, 그래서
1: 위험하게 태어나신 건가요?
2: 근데 위험한 게 중심이라기보다
1: 네.
2: 이름에 태자가 들어가 있을 만큼 어떤 그런 것들 조금 미신이랄까 뭐랄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란 엄마가 교회를 성장해서 가셨거든요. 가게 되신 연유는 제가 처음부터 잘 알지 못하지만
1: 네.
2: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저는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였어요. 개척교회 분위기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1: 네,
2: 엄마
1: 네.
2: 피아노 반주하셨는데 뭐 아이가 안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예배 중에도 엄마 부르면서 맨 끝에서 맨 앞까지 달려가도 내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니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서 저도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야 하는데
1: 네.
2: 초점을 두고 오늘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1: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수님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교회에서 뛰노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랬을 수도 있어요.
1: 네. 네. 이제 더 이상 어떤 이 다른 어떤 종교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2: 그렇죠.
1: 하나님 품에서 키우는 아이의 모습을
2: 맞아요.
1: 보면서 정말 행복하 하셨겠다
2: 나.
1: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쉬운 클래식 찬송가로 시작할 텐데요. 새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함께 듣고 오늘도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쉬운 클래식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라는 찬송가로 시작을 했는데요. 교수님,
1: 네.
0: 네, 오늘은 어떤 곡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까요?
1: 여러분께 곡을 한 곡 들려드릴 텐데 두부르자기라는 작곡가를 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0: 너무 유명하죠.
1: 그렇죠. 네. 두부르자기의 대표곡이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0: 그 지난주에 네. 함께 네. 다뤘었던 곡 중에 네. 달빛이라는 곡이 있는데
1: 그건
0: 아닌가요?
1: 이제 드뷔시의 곡이고요. 그래도 첫 글자가 맞아요.
0: 감사해요 교수님.
1: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다 연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한 걸음 나아가는 쉬운 클래식의 발전 네. 상황이라고 전해드리면서
0: 네.
1: 드보르작은 유모레스크라는 곡으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진짜. 네, 오늘은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라는 곡을 네.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예요. 가곡집이고요. 집시 노래라는 그 어떤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인데 피디님 그 드보르작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가능할까요?
0: 공부했습니다.
1: 아,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0: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네, 살짝 비껴갔습니다. 체코 어디지? 분이세요.
0: 체코군요. 네, 네. 다시 해도 될까요?
1: 그래도 됩니다.
0: 네. 다시 물어봐 주시면 네. 안 될까요?
1: 네. 네, 체코 분이시고요. 조금 민족적인 색상을 많이 띄고 있다. 그런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두보르작이 제가 두보르작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그래도 한 번씩 언급해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차 구경하기. 기차를 탐구하기.
0: 네.
1: 어느 기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기. 그래서 제자들이 레슨을 받다가도 선생님이 갑자기 뛰쳐나가세요. 지금 어느 기차가 들어올 때야.
0: 네.
1: 정말 그럴 만큼 기차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반영이 되죠.
0: 네.
1: 작곡가니까 곡에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유모레스크를 설명드릴 때 딴따단 따단 따단 따 요 리듬이 기차 칙칙 폭 폭으로 연결을 지으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보르작의 작품은 조금 서정적인

0: 곡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노래를 배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두보르자기 작곡한 곡으로 여러분들이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어버이기도 하시겠지만 또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두보르자기 곡한곡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데보로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함께 네. 듣고 왔습니다. 음성이 참 아름다운 그런
1: 그렇죠.
0: 곡이었어요.
1: 네. 우리가 이제 거의 뭐 다들 부모님들 뵙고 이번 주는 다 바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무언가 어릴 때 일들을 상상해 보면 또 어머니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서정적으로 담길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너무나 익숙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준비했는데 여기에서는 연주자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이삭 펄만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이고요.

0: 매체를 통해서 이삭 펄만이라는 그런 연주자의 연주를 한번 보시면 마음에 확 와닿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평안한 연주를 할수 있고 기쁨이 넘쳐 보이는 소아마비 연주자가 있기까지 그 뒤에는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일,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함께 나누어 줄수 있는 그 정점에 우리가 있지 않나를 한번 되새기시면서
1: 네.
0: 이삭 펄만의 사랑의 인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어쩌면 이 연주자가 이 사랑의 인사를 보내는 건 가족일 수도 있겠다.
0: 그럴
1: 네.
0: 수도 있겠어요.
1: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향한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그런
0: 그렇죠.
1: 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엘가 사랑의 인사 이삭 펄만의 연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가정의 달에 함께하는 사랑의 인사. 네, 이작 팔만의 연주로 함께 하셨는데
1: 네.
0: 교수님께서 앞서도 들려주신 그 이야기 때문인지
1: 네.
0: 네, 뭔가 정말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 같다. 그런
1: 네.
0: 감상을 하게
1: 네.
0: 됩니다.
1: 이작 팔만에게서는 결핍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틀려도 괜찮다라고 하신대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나도 바꿔야 되겠다. 틀려도 괜찮다를 해볼까라고 잠시 생각을 한번
0: 위로가
1: 해봤습니다.
0: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많이 틀려서 오늘 쉬운 클래식이 아니라 어려운 클래식 저에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1: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곡은 사실 제목은 조금 그 하은 PD님 제목은 조금 무섭죠.
0: 제가 좀 놀랐어요.
1: 네.
0: 볼컴의 이제 우아한 유령이다.
1: 그렇죠. 여러분, 제목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곡을 항상 소개를 잘못 시켜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도 펼쳐질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볼컴이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쓴 곡인데, 무턱대고 그저 슬픈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정말 본인만의 어떤 느낌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연주자가 굉장히 연주를 정적으로 하시는

0: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히려 느껴지는 그 정갈함이 남다른 그런 연주입니다. 저희가 느낄 때는 자유가 있는 슬픔, 무언가 차분하지만 그냥 슬프지만은 않다. 추억을 회상한다. 이 정도의 느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사랑하는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쓴 곡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다 라고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조금 더 맞춰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오늘 이 곡을 끝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교수님. 끝인사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교회에서 네팔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은 부드럽습니다.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네팔산에 비해서.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죽겠다 할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살만하다 할 때가 아니라 죽겠다 할 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길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이의 변화에 또 나를 내려놓고, 그 아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변주곡 속에서 또 나를 내려놓고, 변주곡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테마는 살아있지만, 계속 변형하는, 그 본질을 찾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체험을 제가
1: 아멘.
0: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곡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차분함이 깃들기를,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크게 미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오늘 끝곡이 이 볼컴의 곡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만든 그런 곡이다라고 하셨는데, 끝으로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사실 유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날이 되었을 때 정말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 유한한 날 중에 한날 정도는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도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0: 저도
1: 싶습니다.
0: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볼컴의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서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죠. 옛날에는 직접 보지 못하면 볼 수 없었던 시대지요. 요즘이야 방송 매체를 통해 얼마든지 대통령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면 원근각처에서 길 양쪽에 모여들었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나이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70리키를 걸어서 그리고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길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가 임금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엎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이 말하기를 멈춰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임금님 뵙고 싶다 하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엎드렸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효자로고.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효자에게 아들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방네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에 아주 불효자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강제로 업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그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흐뭇해하시며 행차를 멈추고 그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0: 이 근방에는 효자도 많구나. 참 기특한 일이로고. 그 불효자도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신다고 해서 엎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흉내를 내는 겁니다. 동네에서 불효자로 소문난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 웃으시며 대답합니다. 흉내라도 좋아. 효도를 흉내내는 것은 좋은 것이니라. 그리고 불효자에게도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어 하여도 좋은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1: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0: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립니다. 어머님의 성경, 윤형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보냈고요. 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의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귀한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여러 가지 계명과 명령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 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 계명입니다. 순종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도 아니고요.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래?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도 아닙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부모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의 언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의 언어가 같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부모를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에이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축복의 샘 들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부모님에게 만족합니까? 라고 1,000명의 자녀들에게 물었는데 무려 50%는 부모를 만족치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부모답지 못한 부모마저도 공경해야 할까요? 자녀를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부모마저도 공경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어머니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령이요, 무조건적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라, 존경받을 만한 부모만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아버지 노릇 잘하고 돈 잘 벌어 올 때만 아버지를 존경하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성경은 없습니다. 아버지면 공경해야 하고 어머니면 존경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주기만 하면 아버지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면 공경하라는 절대적인 가르침이 성경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최미희님의 나는 비록 약하나.

이어서 들으신 찬송 이광희님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은 생명의 모습이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젖을 물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많은 화가들이 생명의 신비와 자애로움을 느꼈고 그것을 즐겨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노인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을 그린 피터 파울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고 하는 그림은 젖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어머니의 자비로운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루벤스는 로마의 작가 발레리우스의 막스무스에 기념될 만한 행위와 격언들에서 그림의 주제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공교롭게도 늙은 노인과 젖을 먹이고 있는 여인과의 관계, 여기에선 이두 사람은 부녀지간입니다. 화면 배경에 쇠 창살이 보이고 손을 뒤로 묶고 있는 남자는 죄수입니다. 손을 묶인 채 아버지 시몬은 온 힘을 다해 딸의 젖을 빨고 있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여인이 페로입니다. 이야기의 사정은 그렇습니다. 시몬은 죄수이자 음식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하는 아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착한 딸 페로는 아버지를 아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젖을 먹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버지를 면회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수, 곧 젖을 먹여 아사 직전인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가 루벤스가 이 이야기를 소재로 그림을 그린 것은 바로 자녀의 효심을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양 음반에서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옳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당연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합니다. 5월이 되었는데 싹이 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가 틀림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런 자연의 섭리와 같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효자상 효녀상은 잘못된 거죠. 효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이는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지역인 선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조건이 없듯이 자녀도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세 번째 교훈은 첫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등등. 그러나 5계명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였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선포되어 있고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다섯 번째 계명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란 뜻입니다. 가장 으뜸가며 우선되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을 주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 효도에 관해서 이 명령을 지키면 아주 좋은 상급이 있습니다. 보상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 형통의 복입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되리라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부모와 관계가 좋을 때 당연히 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된다는 사실은 기정된 사실이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낳아주었기에 공경하는 것 아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었기에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길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었기에 공경하는 것 아니라 단 한 조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이 복된 5월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된 나날 되십시오. 샬롬.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펀지는 용도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스펀지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을 닦을 수도 있고 우리 몸 곳곳을 깨끗이 닦을 수도 있죠. 또 자동차를 닦기도 합니다. 스펀지가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건 거듭해서 물을 빨아들였다 내놨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내어줄수록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어 마음이 비어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충만함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닌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다는 록펠러. 그는 52의 나이에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 이런 각종 질병으로 인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요. 그때 그의 삶을 바꾼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당장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그의 재산은 줄지 않았고 놀랍게도 기부를 시작한 지 불과 1년이 됐을 때 그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는 것을 배우고 나누면서 98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돈 같은 것은 나눠주면 자신의 것이 적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나눠줌으로 제대로 살 수 있고 줄수록 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누릴 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근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심리학에는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커다란 기쁨과 활력을 느낀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 인생은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높이 쌓아야만 안전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내 손을 펴서 누군가의 빈손을 잡아줄 때 그 전에는 몰랐던 든든한 평안이 우리 영혼에 차오르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덜어냈는데 오히려 마음의 창고는 더 넉넉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창가에 갇힌 공기가 신선함을 잃지 않으려면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야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 향기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나에게는 연봉의 숫자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고귀한 인생의 보람으로 되돌아옵니다. 나의 것을 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 것을 나눌 때 하늘의 기쁨이 곱해지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수법을 매일매일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내 움켜진 손을 조금만 펴서 곁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살필 때 우리네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빚어질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시편의 저자 다윗에게는 도전과 시험이 정말 많았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아버지의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인 골리앗과 마주했고 사울 왕에게 추격당했으며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겪었고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당신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왕이자 목자가 계십니다. 구하시고 격려하시고 공급하시며 매번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지존자이십니다.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을 그분의 아들, 딸로 왕자와 공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살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울 때 근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워 없애십시오. 오늘의 구절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천천히 말씀의 힘을 받아들이기를 반복하십시오. 숙면에 필요한 평안을 발견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발견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무사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극심한 가뭄이 닥쳤던 시대 선지자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이란 동네를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입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지만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기꺼이 나눴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잘것없던 떡 한 조각은 나눔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으면 그저 한 움큼의 가루로 끝나겠지만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의 필요를 살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전한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요. 남을 대접하는 자는 자기도 대접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신 질서와 사랑의 원리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부모님께 더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은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찬송가 577장 나으시고 길러주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성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항상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의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 아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꽃봉오리 벌어질 때 나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꽃이 피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새 노래할 때 나의 불타는 마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했다. 하인리히 하인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의 꽃이 피고 그 사랑을 새처럼 노래하며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마음껏 표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꽃피고 새처럼 아름답게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주가 주신 노래, 소프라노 허미경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임재청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정, 바리톤 허종래 찬양이었습니다. 잠시 지난 것 같은데 훌쩍 흘러간 우리의 인생길.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만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리마다 세상과는 다른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안이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 사랑을 비춰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입니다.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열 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당연하죠. 몰랐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옛날 어느 섬마을에 폭풍우가 몰려와서 고기잡이를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밤새 항구에 나와서 등불을 들고 바다를 주시하며 기다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등불을 통해 길을 밝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평선 너머로 배의 형체가 보였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로 막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의 항구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그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한 정원사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한 꽃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꽃을 정성껏 갖고 왔는데요. 어느 날 그 꽃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한 겁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 귀한 꽃인데 정원사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결국 정원사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식물 전문가의 발을 붙잡고 제발 제 인생의 12년의 그 세월이 담긴 이 유일한 꽃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살 그리고 외딸이라는 표현에서 야이로에게 딸이 삶의 전부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가장 소중한 문제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소원의 한국,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무리가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병든 딸을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죠. 이 회당장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던 야이로가 나사렛 출신의 초라한 예수님 발 앞에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당장처럼 힘과 지위와 명예가 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한 유명한 귀족이요, 자신의 아이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귀족은 마을에서 가장 실력이 좋지만 평소 자기를 비판했던 가난한 의사를 곧바로 찾아갔는데요, 귀족은 자신의 화려한 옷이 진흙탕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의 집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평소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는 아이의 생명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귀족은 알았던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젊은 순회 전도자였던,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 겸손은 자신의 체면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엎드림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발 아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조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뒤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혈루증은 여자에게 있어서 비참함과 수치심을 주는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대한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라도 튀어나온 작은 나뭇가지 하나 또는 지나가던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죽을 힘을 다해 붙잡겠지요. 살려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옷자락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생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행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과 함께 절벽 끝에 선자의 그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절대적인 신뢰였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군중은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찬양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붙잡고 소망하며 간절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도시의 공중에는 수만 개의 라디오 전파와 통신 신호가 떠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디오 전원을 켜고 특정한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 수만 명이 떠들고 있어도 내가 듣고자 하는 단 하나의 채널에 주파수를 고정할 때 비로소 그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는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들어 밀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예수님 주변에 막 밀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라디오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에 주파수를 맞춘 그 혈루증 걸린 한 여인만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수학에서 어떤 숫자에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그 숫자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으면 결과는 제각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어서 0, 제로, 이 제로가 된 0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한대를 곱하면 그 결과는 무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게 1이라도 남겨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인은요,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되겠지? 여긴 되겠지? 이 사람은 되겠지? 하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이 없었고 제로, 0이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 육적, 파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오직 주님의

모짜렉에게만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을 인정하고 제로를 인정하고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의지했던 것 모두 좀 내려놓고요.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세이머들의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강중현의 시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세임 어드리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강중현의 시선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부정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르고 계시죠.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이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병고침과는 비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더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 되겠지 하실 거야 이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회복과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한 고아가 왕궁 근처를 배회하다가 왕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왕은 아이를 불러서 이리 와봐 세웠는데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무례하게 왕의 몸에 손을 댔다면서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든 신하 앞에서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히 이 궁궐에서 살거라.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왕이 아이를 나눠주면서 이제 궁궐에서 살아라고 했던 것처럼 따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성을 딸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에서 자녀로 회복되는 가족적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 위조 지폐를 감별해온 전문가는 수많은 가짜 돈을 보아왔지만 정작 가짜를 공부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대신 진짜 지폐의 감촉, 종이 질감, 인쇄 상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가 딱 나타났을 때 가짜를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와 약이라는 가짜 소망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생명의 능력이 몸에 임했음을 직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곡 김인식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다릅니다. 어디든 여행 가고 싶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폴 스티븐 목사님은요,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여행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행입니다. 위를 향한 여행.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위를 향한 여행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마음속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우리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밖을 향한 여행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사랑과 봉사를 통해 생활 양식으로의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여행 듣고 있자니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아름다운 5월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5월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남은 5월은 하나님과 진한 여행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마련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 김도현의 찬양입니다. 믿음의

홀리원의 바다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홀리원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차량 김도현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5월이 되면 날이 좋아서 그런지 소풍도 가고 싶고요. 나들이, 여행 참 가고 싶죠. 폴 스티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여행,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번 한 달은 첫 번째 여행이요. 위를 향한 여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요. 하나님과의 진한 여행을 하는 시간으로 5월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아가고 싶어요. 그죠? 저도 방금 읽으면서도 와, 말씀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선곡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저는 여행하니까 그냥 이 찬양 생각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은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가사를 불러서 같이 하나님과 손잡고 이 즐거운 우리의 사명의 길 여행 가는 것처럼 함께 찬양 불러봐요.

아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God will take care of you. 엘라 피츠제럴드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아서서 들으신 곡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여행 가면 참 좋겠어요. 이 5월이 가기 전에 정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 세 가지 중이라도 꼭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시간을 보내는 여행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

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여행인 가는 그런 나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불행해진다고 마크 맨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문제의 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과 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워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이엘의 양의 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박진희의 내 맘이 낙심되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주기도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구현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진웅의 계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여자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매일 똑같은 일상인 듯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보지 않은 나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먼저 경험을 해봤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나 또는 돈,

권력 이런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우리 삶의 인도자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세상을 운영하는 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북녘의 성도들은 위대한 수령이라고 말을 할까요? 하지만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고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남북한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힘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다른 목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돈, 권력, 또 명예뿐만 아니라 나보다 뭔가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목자 되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남북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또 북한 주신 노동자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북한 내부 소식들 찬양과 함께 전하고 있고요. 또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어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 좀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깨우셨을까? 뭐 물론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특별히 이 2시부터 또 아침 동이 들 때까지가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가장 강력하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께는 그런 기도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들, 나누고 싶은 은혜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 와중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매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또 이분의 삶을 어떻게 한국까지 이끌어오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엄효환 전도사님이세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그 숱한 어려움을 잘 넘기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실까요? 오늘 그 첫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엄유환 전도사입니다. 북한의 고향은 함경남도 동해바다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제가 92년도에 태어났는데요. 94년도부터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만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자고 일어나면 우리 옆집 사람이 없어지고 또 동네 사람이 없어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동네 이곳저곳에서 막 울려 퍼지던 기억들이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의 특성상 나서 자라면서 교육받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삶이 그냥 당연한 삶인 줄 알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냥 일어난 당연한 일인 줄로만 알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새롭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계속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또 공부를 해서 뭔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뭐 이루어내고 싶은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고난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체제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었지만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체계는 꾸준히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가정환경이 어떻든 초등학교부터는 무조건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는 적은 두고 있는데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고난행군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급제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북한의 공무원이든 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런 체제 속에서 있다가 그게 한순간에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가 살아남기 위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들이 그 학생들을, 학부형들에게서 먹을 것들을 얻으려고 했죠. 학교에 가면 뭐 이제 숙제 검열하고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왔느냐. 학교에 겨울 같은 데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나무를 갖다 받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난로를 떼면서 이제 또 해야 될 때는 나무 가져왔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구할 때 저희 집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점점 이제 학교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 누구는 가져와서 편안하게 딱 자리에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못 가져와서 그런 추궁을 받아야 되고 아침부터 또 맞아야 되고 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또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그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저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사회에 대한 불평들이 점점 늘어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뭔가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도 뭔가 방법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안 갈 수는 없는 게 이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 안 가면 그 모든 책임을 또 부모에게 떠맡겨요. 그럼 부모에게 맡기는데 그럼 어떤 징계를 주느냐? 단련대. 이거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인데 이건 6개월 정도 기간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에 제대로 안 가고 이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강제 노동하는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적은 못 되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는 못 하고 아침엔 이제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왔는데 이제 학교는 안 가고 어디 딴 데 가서 막 놀다가 이제 수업 끝날 쯤에서 시간 맞춰 가지고는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그 공백 시간 동안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그때부터는 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유일하게 방법이 떠오르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남의 밭에 가서 뭐 옥수수를 훔쳐서 뭐 닦아 먹는다든지 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4년, 5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도둑질 같은 것도 너무 당연하게 하게 됐었고 담배도 술도 배우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저희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이거 의도해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여겼어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부모들이 불려가기 시작하고 선생이 막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추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추궁받을 때마다 부모 잘못 만나고 부모님들이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기 전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렇게도 못해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 상당히 이제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간 거예요. 부모님들은 저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주변에서도 정말 안 좋은 이미지가 되었죠.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에도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합병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어요. 가정이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고 집을 막 거의 나와서 그냥 그 삶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저희 아버지의 병은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17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북한에 또 이게 워낙 그런 가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자체가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의 어떤 그런 비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한 번 이렇게 찍히면 그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그때로부터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 고향도 떠났어요. 그때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양강도 배감이라는 곳에 가면 감자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정보를 길거리에서 이제 얻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곳에 가면 이제 맡겨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양강도 배감 들어가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일 도와주니까 뭐 감자 몇 킬로 주고 며칠씩 일해야 되면 또 재워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워주는 집을 만나서 그곳에서 자고 그거 좀 먹고 또 벌어 가지고 이게 뭔가 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개월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형 한 명을 만났어요. 그 만난 형이 이제 그곳에서 몇 개월 같이 살다가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감자밖에 못하고 감자나 뭐 밀, 보리 뭐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함경북도 온성 쪽에서 이제 소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만약에 거기 가서 일하면 좀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그때그때 막 남의 집에 가서 일 안 해주고 또 우리 땅을 만들어서 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개월 해보니까 할 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길을 떠나서 동북도 온성까지 오게 되었고 또 왔는데 마침 그곳에 할머니가 계셨고 산에서 막을 짓고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새롭게 농사를 같이 도우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한 1년 가까이 이제 사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2010년도에 김정일에게서 그 선전포고문이 국경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용고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여서 강제노동하는 데로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어떤 그런 보고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보위부와 안전부가 나서가지고 산에 이렇게 와서 하는 사람들을 막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길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한번 저기 중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가면 한국까지도 또 연결될 수 있고 한국 가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살 수는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전화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분 전화번호인데 할머니에게 사돈이 있었어요. 그 사돈이 자기 먼저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 남겨진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서 브로커를 움직이다가 이제 그 할머니에게 자기 연락처를 남겨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전화하라고 이제 전화번호를 줬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산에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받아놨을 뿐이지 뭐 연락 한번 취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꺼내주면서 이렇게 사돈이 자기 전화번호라고 해서 남겨준 게 있는데 혹시 중국에 가서 이 번호로 연락하면 한국하고 연락이 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냐라고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귀에 솔깃해지는 거예요.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전포고가 내려올 때 국경 지역에 있는 미거주자들은 다 잡아들이되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을 때 만약에 잡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비가 더 삼엄해진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나 중국까지만 살아갈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알겠다고 그럼 한번 내가 시도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중국 두만강이 넘겨다 보이는 산 봉우리에 올라와서 이틀 정도 이제 두만강을 보고 군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마침 3일째 된 날 저녁에 이제 두만강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그때를 이제 보았을 때 참 하나님이

0: 정말 놀랍게 도우셨구나, 놀랍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이게 눈보라가 세차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도 안 보였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이제 산 기슭을 내려와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그 산 골짜기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기억 속에 없을 만큼 이 정신이 다 나갔고, 혼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달리긴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 몇 시간을 그냥 그렇게 달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이제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마침 이제 또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북한은 아닌 거예요. 이게 중국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오는데, 제 몰골을 봤을 때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을 거라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이제 씻을 물을 주더라고요, 아침에. 또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쌀밥을 줘서 이 허겁지겁 막 먹고, 막 몸이 이제 씻고 나니까, 막 또 배불리 먹고 나니까 막 이렇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몸을 막 못 가누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왔냐고 해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한국에 소개를 받게 돼서 한국으로 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연락처를 드렸거든요. 전화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해주겠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강원도 춘천에 와 살고 계신 분이었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기억하고,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 저를 좀 데려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돈이 몇 년 전에 이제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혼자 여기 두고 갔던 그 아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겠다고 한번 기다려보라고 하고 끊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이 한국에서 전화 받고 이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브로커하고 다시 통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돈 3천원 주면 내가 지금 보내줄 것이고, 중국돈 3천원 안 주면 우리도 이게 골칫덩어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면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돈 3천원 주면 지금 내가 연길까지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고, 3천원을 안 주면 공안에 그냥 넘기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도망가야 되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국돈 3천원을 바로 입금할 테니까 연기를 어디까지만 데려다 주고 인수해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3천원을 입금해 주겠다, 저를 이제 바로 그날로 연길로 데려가고.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브로커가 연결돼서,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중국을 넘어오고 라오스를 넘어오고 태국까지 넘어왔고, 방콕인가요? 이제 태국 그 수도까지 와서 이제 이민국이라는 곳에 넘겨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을 거치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게 됐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서 이제 태국까지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첫 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나와 이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엄유환 조도사님. 한국 정착이 사실 쉽지만 않았을 텐데요. 그런 방황의 시기 하나님은 엄 전도사님을 어떻게 또 붙드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전쟁 장기화 속에 이란 시민들은 카페에 모여 불안을 나누며 일상을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송금 장면이 담긴 영상을 외부로 넘긴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들을 대거 들여오면서 평양 부유층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고종 황제가 을사 늑약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 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용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는 아시아 판매용 주력 유종인 아랍라이트 6월 인도분 공식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배럴당 4달러 낮췄습니다. 이는 직전 가격 대비 큰 폭의 인하로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다만 현재 가격 자체는 여전히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정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란 전쟁 이후 50% 넘게 상승했고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걸프 지역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으로 수출 차질 우려를 겪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연결된 내륙 송유관을 활용해 일부 원유를 우회 수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이번 가격 인하가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가 6월부터 원유 생산량 확대를 결정한 것도 공급 안정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 불안 속에서도 주요 산유국들이 시장 안정과 수출 경쟁력 유지에 동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순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에서는 가스 시설 공격으로 국영 에너지 기업 직원 3명이 숨졌고 이어진 추가 공격으로 구조대원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자포리자와 드니프로, 하르키오 등 주요 도시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드론 300기 이상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접경 지역 브리안스크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모스크바 공항을 폐쇄하고 모바일 인터넷까지 차단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틀간의 휴전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행사 방해 시 키이우 중심가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카페가 일상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테헤란 등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카페가 대표적인 사교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경제난과 인터넷 통제, 전쟁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시민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카페에 모여 서로의 불안을 나누며 일상 감각을 되찾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에스프레소와 페르시아 차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있고 전쟁과 실업, 생계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인터넷 제한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카페는 오프라인 소통 공간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술집 문화가 없고 외식 물가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카페는 가장 현실적인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일부 카페는 공습 충격에 대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인 채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6세기부터 이어져온 이란의 커피하우스 문화가 전쟁 속에서 다시 시민들의 심리적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마수드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무력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 지명자인 알리 알자이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란이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과거 협상 과정에서도 이란은 핵 활동의 평화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규범에 따른 감시체계 수용 의사를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 역시 성명을 통해 이란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바람직한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핵기술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측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 역할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 개발과 안보 문제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민 가족의 송금 수령 장면과 주택 내부 영상을 외부에 넘긴 해산시의 한 송금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는 지난해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한 뒤 거래

증명을 위해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보냈다가 이후 다른 송금 과정에서 부의부에 체포됐습니다. 부의부는 중국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했고 영상 속 허름한 집안 내부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까지 촬영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단순 불법 송금이 아닌 정치적 범죄로 취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과의 접촉과 외부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를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산 지역 송금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송금 증명용 영상 촬영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을 대거 수입하며 평양 부유층을 겨냥한 애완동물 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최근 중국 단둥을 통해 말티즈와 요크셔테리어, 비글 등 외국 품종 개 수십 마리를 들여갔으며 이들 대부분은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료와 간식, 약품 같은 관련 용품도 함께 수입됐고 고양이와 앵무새 등 다른 애완동물도 들어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재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화성지구 애완동물 상점을 공개 방문한 이후 평양 돈주와 간부층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애완동물 상점을 둘러보며 강아지를 안고 딸 주혜와 대화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부유층 소비를 국영 상점으로 흡수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식량과 생필품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애완동물과 사료 수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과거 북한 당국이 애완동물 문화를 부르주아 생활 양식이라고 비판해왔던 만큼 최근 분위기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TBC에 따르면 동국대 YG 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정태웅 씨는 금강 역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을 준비하던 중 경주의 만호봉 절터를 답사하다 유실된 발 부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금강역사상은 통일신라 후기의 대표 석조 유물로 돌기둥 4개, 금강역사 8구를 새긴 작품입니다. 입을 벌린 아형과 입을 담은 후멱이 함께 표현돼 높은 조각 수준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둥 1개의 하단부가 사라져 완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정 씨는 낙엽과 돌무더기 사이에 있던 석재가 일반 자연석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자체에 신고했고 박물관 확인 결과 잃어버린 발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조각은 기존 유물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국가 귀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복원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을사 늑약 체결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에서 1905년 당시 고종 황제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에게 보낸 친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는 을사 늑약 체결 한 달 전인 1905년 10월 16일 작성된 것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상황을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거중조정조항을 근거로 미국이 일본의 압박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점이 주목됩니다. 해당 친서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독립운동 지원가였던 호머 헐버트 박사를 통해 비밀리에 전달됐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외교 행랑을 이용해 문서를 워싱턴으로 보냈고 백악관과 국무부 면담이 거절된 상황에서도 국무부 복도에서 기다린 끝에

의사 늑약 체결 직후 국무장관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견은 대한제국이 외교적으로 국권 수호를 시도했던 구체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7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도는 종일 맑고 쾌청한 봄날이 이어집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가 19도,

0: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가운데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맑은 하늘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청진 모두 15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금도 이 시간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왜 나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또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솟구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도 주실 거고요, 분명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북녘의 성도님들,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들 가운데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탈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의도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치고 막막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일어나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떨어져 싹을 틔울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올 때, 믿음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의 전심 어린 기도를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문을 열어볼까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사역자 지명현 씨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과연 우리가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친 마음에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11일 월요일의 이 새벽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채워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0: 많은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는 훗날에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세요. 너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얼마나 다른 이들보다 나를 사랑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참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것은 사랑 하나뿐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짓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헌금해,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한 가지,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건 한 가지, 네가 찬송가 얼마나 잘하다 왔느냐, 그거 안 물어볼 거예요. 네가 찬양을 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계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나에게 던져질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의 명예보다, 여러분의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 주돌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아라 자매와 염선희 자매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어랑이 고향인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두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나눠봤어요. 근데 두 분 다 중국에서 뭐 길림에서 심양에서 계실 적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네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한 문장을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0: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지구상에서 정말 모든 걸 우리 햇빛처럼 비춰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2: 아, 빛을 비추어주시는 환히 비추어주시는 나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 우리 염선희 선생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 저에게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높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항상 굽어보시고 살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그런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언제 그렇게 느끼셨어요?
1: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창가도 잘 모르지만은 그 창가의 내용도 듣고 거기서 또 많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데 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뭐 안 되는 것도 좀 소원도 좀 풀려지고 일도 좀 잘 돼지고 우리를 헤아려 주는 그런 하느님 같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가게 되더라고요.
2: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 일하심을 느끼시고 우리 그러면 아라 선생님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햇빛 같은 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언제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0: 네, 그때 제가 교회를 그때 갔을 때에 녹화기 있잖아요.
2: 네. 네,
0: 녹화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안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그때 그 교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안 풀리고 모든 거 일이 뭐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이러면은 잘 될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느님은 햇빛처럼 밝게 위에서부터 내리다 보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영이 하나님이시지만은요.
2: 네.
0: 그래서 항상 하느님은 항상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항상 잘 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두 분이서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게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0: 주기도문.
2: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양식을 주시고 그럼 요즘은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1: 우리 아빠도 단지 앞에 거기 나갔어요.
2: 네.
1: 아침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찬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많이 앞으로도 많이 또 한국 땅에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나와 우리 온 가족 우리 딸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다 무사하게 잘 행복하게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0: 같은 생각이지만은 매번 아침마다 생각나는 거 부모 아침까지 형제들이고 엄마 생각나고 그래.

0: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됐으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이 마음들을 북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지신 우리 가족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분단의 아픔이 녹아있는 이 모든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또 일하실 줄 믿는 소망과 함께 이 믿음과 함께요. 오늘 저희가 나눠주신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으신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은혜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한 그 시간들 동안 허락하신 여러 여정들이 있잖아요. 정착해서 채워갔던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여러 이야기들 그 여정들에 대해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정착 8개월차 김아라 선생님, 어랑이 고향인 정착 5개월차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아콰이어의 어두운 애는 밝히사, 그리고 서울바합창단의 목마른 내 영혼까지 함께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두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두 손을 맞잡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날이 너무 좋은 이 봄날에 오늘도 어떤 봄날의 따뜻한 내 돈 내 산이 준비가 돼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2026년 5월 10일 녹차 한 팩에 3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차를 사셨어요, 대표님. 맛있는 네. 차.
1: 네, 맞습니다. 진짜 맛있는 차죠.
0: 차 좋아하세요?
1: 예,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차에 대한 걸 잘 몰랐어요. 한국에 오니까 커피에 차의 음료 문화에 한 1, 2년 정도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빠졌죠.
0: 아, 차라고 부르나요?
1: 차? 네, 그렇죠. 북한도 차집 있습니다.
0: 아, 차집 있어요?
1: 운정 차집이라고 해가지고 예, 북한은 평양에도 차집들 여러 개 되고요. 평양에 제가 종합대학 다닐 때 네. 김일성종합대학 앞에는 그때 차집이 없었고 평양 역전 앞으로 조금 올라오면 김책공업종합대학 있잖아요.
0: 네.
1: 그 앞에 이제 차집 하나 있었는데 겨울엔 그 차 먹으러 그때 갈 때 났는데 그때는 제 생각인데요. 진짜 차 맛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겨울에 따끈따끈한 달콤한 그땐 정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지금은 한국 차는 설탕을 거의 안 넣고 그래서 진짜 진미 차의 그 진미를 보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기억이 그 달콤한 차물 그러니까 단물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0: 아니 저는 달콤한 연애를 하러 갔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1: 아니 달콤한 차물
0: 보통 차집에서 네. 연인들이 많이 대화도 나누고 뭐 소개팅
1: 아 근데 그때는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가도 스트레스 막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차 먹고 싶은 생각에 그 달콤하니까 그때 달달하잖아요. 근데 그 단맛이 설탕이 들어가면
0: 네.
1: 제 생각에도 아마 뇌수가 그때는 영양이 부족한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보충하려고 갔을 것도 기대해요 지금.
0: 보통 이렇게 네. 찻집이 뭐 평양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또 보통 그러면은 가는 손님들은 평양 사람들.
1: 그때는 찻집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평양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 저 신사적인 그런 의미다가 또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 꽤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찻집을 찾는 분들 꽤 됐어요. 근데

0: 차집 가게 되면 다양하지는 못했어요. 차들이 인삼차가 흔히 많았고
1: 인삼차
0: 고려 인삼차라 해가지고
1: 비싼데 여기선 비싸잖아요.
0: 근데 북한도 뭐 싸진 않는데 네. 그래도 그때 당시는 뭐 매일 뭐 먹는 건 아니고 두문두문 생활할 때마다 가서 먹다 보니까 네 그렇게 먹긴 했죠. 근데 한국은 차 문화가 엄청 발달됐잖아요.
1: 그쵸.
0: 네 근데 차 종류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스승의 날 맞으면서 쭉 생각해 보다가 아 차가 어떨까 이런 생각했던 거죠.
1: 그때 그러면은 아 이번에 차를 사신 게 대표님의 차를 사신 게 아니라 선물용으로.
0: 네. 아 또 이거 차 하면 북한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차를 생각할
1: 그러니까요.
0: 수 있는데 마시는 차. 마시는 차죠. 네.
1: 저희도 자동차도 차라고 하고 마시는 차도 차라고.
0: 네. 이번에 5월달 말이에요. 5월달이 네. 가정의 달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어린이날도 있고 또
1: 어버이날도
0: 있고.
1: 있고
0: 네. 있잖아요. 스승의날도 있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날이 이 한국은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또.
1: 네.
0: 선생님한테 뭘 선물할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쓰면서 저 담당 그 담임만 교수가 있잖아요. 이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보니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1: 네.
0: 북한은 모든 명절을 규제하는 게 노동당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국가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 날은 1964년 5월 26일 날에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 어찌 말하면 국가가 아닌 한계 청년들이 그런 단체 협의해서 이제 발기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발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네. 날을 기념하자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자 그러면 오히려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5일이니까 우리 5월 15일 그 북한은 지금 한글을 만든 게
1: 네.
0: 세종대왕 만들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김일성 우상을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을 높이하는 게 싫거든요. 북한은. 그런데 한국와 보니까 우리 한글 기본 만든 거는 세종대왕이 발기하고 그걸 마지막까지 그 우리 한글이 나오게끔 학자들도 모여서
1: 네.
0: 다 그 조직해주고 다 관여하시고 했더라고요. 결국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하실 때 많은 인덕 정치를 했던 거로 기억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65년도에는 세종대왕 탄신일을 아마 이렇게 5월 15일로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스승의 날이 있나요? 이게 뭐 64년부터면은 남하니까 분단 이후에 세워진 날인데.
0: 네네.
1: 북에서도 비슷한 게 있나요?
0: 북한은 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도 대학 교수였고
1: 네.
0: 어머니도 또 교수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교원, 보통 교수라 안 그러고 교원이라 그러거든요. 교원. 근데 교원 명절이 따로 없어요. 오직 국가적으로 세는 게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티지라고 하는 걸 발표한 날이 9월 5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교육절이라고 해요.
1: 교육절이요?
0: 네. 그 교육절을 그저 선생들이 명절 세는 것처럼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따로 정했지 않았지만은 그날에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교육절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스승의 날 비슷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국도 스승의 날에 공로를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사업에 훌륭했던 분들을 표상하시더라고요. 표창도 주고 훈장도
1: 네.
0: 주고 북한도 교육절 날에 그런 포상을 해요. 표창장도 주고 뭐 메달도 주고 훈장도 주고 그러니까 아마 스승의 날 하면 북한은 교육절이 거의 막 좀 비슷하지 않겠냐 생각되거든요.
1: 근데 이게 또 최근 들어서는 남한에서 뇌물을 주는 거를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0: 그렇죠.
1: 얼마 이상은 선물을 줄 수 없다 이거는
0: 네.
1: 법적으로 서로 특히나 공직자에 계신 분들에게는 네. 오갈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승의 날에 선물을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근데 또 우리 대표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뭔가 학교에서 직접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0: 네.
1: 이런 느낌보다는
0: 네.
1: 고등학생 때 가르침을 받았던
0: 네.
1: 아니면 살면서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이런 분들에게 전하는 선물들도 이 스승의 날의 의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북한에서도 이제 보면 교육절 날도 그렇고 또 학교 졸업할 때 그렇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선생님한테 선물 줄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부모 책임자가 있어요. 북한 말로는

0: 학부형 책임자가 있거든요. 네. 학부형 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기하면 이번에는 TV 한 대 해주자. 뭐 이번에는 컴퓨터 한 대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뭐 졸업할 때 그러니까 북한은 매 학년마다 선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맡았으면 졸업할 때까지 가거든요. 담임 선생이.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같은 학급이 계속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선물할 때가 있는데 제가 대학 교수인 경우에 선물을 어떻게 줄까 요즘 AI가 발달돼가지고 AI다 물어봤어요 또 그래서 거기도 또 나오는 게 한국은 이 뇌물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정부 자체가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뇌물 주는 걸 완전히 그 차단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범위가 다 보통 보게 되면 5만 원 밑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 공무원들이 4만 원이 그 법적으로 했다가 요즘 또 올라갔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주는지 하는 게 문제인데 네. 거의 여러 가지 이 종류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의 그 이름을 씌운 그런 고급 이게 잔 있잖아요. 잔. 그러니까 북한 말로 곱부라 그래요. 여기는 컵이라 그러는데 모그컵 같은 거기에 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렇게 이미지를 막 그림 이런 걸 해가지고
1: 맞아요. 드리기도 사진도 하고. 넣을 수 있고. 예.
0: 특수 주문지사 한 거죠. 한마디로 네. 말하면 뭐 커피나 뭐 차나 이런 것도 선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항상 교수님 방에 가면 뭐 마실 거야? 그 커피 마실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차를 드시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한국의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에서 나오는 차가 네.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1: 녹차밭이 유명해서.
0: 네, 그래 이번에는 차를 선물하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선물했던 거죠.
1: 참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도 이 감사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네. 이거 전하는 것도 자유롭고 한데 네. 아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TV를 선물하고 전자제품을 선물할 정도면 분명히 그 같은 반에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평양이나 또 제가 고향인 해산이나 이렇게 좀 경제 여건이 좋았던 당시에
1: 네.
0: 또 괜찮은 학교였던 거예요. 저는 일중학교 다녔으니까 일중학교는 다 간부자녀들 많잖아요. 거기다 또 돈 좀 깨 쓰는
1: 네.
0: 이 돈 좀 버는 집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자체도 수준이 좀 높았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학급이 뭐하지? 정찰해요. 그래가지고 야, 그 못지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또 재밌게 모여서 네. 또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선생이 다른 선생보다 짝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그런 문화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시집장 갈 때라 하면
1: 네.
0: 북한은 또 이불장 옷장도 선물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예 네, 그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다 흔한 건 아니고 어려운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꽤 좀 한 20년 뭐 그 더 전의 이야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도 뭐 아마 그런 그래도 스승에 대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북한도 그건 무시할 수는 없죠.
1: 이렇게 감사를 전하는 것 그리고 네. 존경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방법도 다르고 네. 그리고 나라에서 또 하는 그런 환경들도 다르고 하지만 이 마음 한 큰은 어쨌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3만 5천 원 어치 차를 사셨어요.
0: 저는 또 차 하면 비싼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도 4만 5천 원인데 거기 50봉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좋았던 게 뭐냐면 우선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차이기 때문에 좋았고 그리고 이게 4만 5천 원 해도 사실 일반 노동자들 뭐 번다 해도 뭐 3시간 정도 그리고
1: 네.
0: 뭐 일반 좀 괜찮은 회사에서는 2시간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1: 뭐 3만 5천 원에 50 잔이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한 잔에 700원 꼴이네요.
0: 그렇게 되죠.
1: 네.
0: 네.
1: 거의 $0.5인데
0: 네.
1: 사실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가격을 얘기할 때마다 아니 차 한 잔에 그렇게? 선물이 그렇게?
0: 그렇죠.
1: 돈을 그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저희에게는 그런
0: 그렇지 부담이 안 되는 거죠.
1: 네. 아무튼.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간극을 또 보시면서 이런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자문 말씀인데요. 북한에 있을 때도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가 수첩장에다가 항상 이제 뭐 명언 같은 걸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 와서 성경책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문의 말씀이 많이 거기에 좀 녹아 있어요.

0: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성경책 못 보게 하니까 네. 오래전부터 부모들이 성경을 통독했던 분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풀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자문용들이 엄청나게 수습장들이 그 우리 모르고 다 이제 써 선배들 거 따라 쓰고 수습장에다 알록달록하게 뭐 사파도 그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자문 말씀도 북한서 제가 수습했었던 그 내용 명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문 말씀인데요. 24장 5절 말씀이에요. 자문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1: 아멘.
0: 야, 이 성경 말씀을 북한에서는 그저 일반 명언처럼만 말하면서 수습을 계속 쓰기만 하고 알았거든요, 사실은.
1: 네.
0: 참 이걸 봤을 때는 예, 정말 이게 성경 말씀 속에도 스승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넘어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게 다시 느껴지는 예, 그런 구절인데요.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사랑은 예, 존경의 마음에서 표현되는 것은 동방예주국인 우리 민족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렇게 지켜왔던 그런 미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자유로이 표현하면서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또 올바른 가르침으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건강한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2009년에 이곳 남한으로 건너오신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연이어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복음을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그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 평안을 위한 것으로 너희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주려 합니다. 오늘의 복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새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무난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찾아 누리시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한 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당신은 원숭이를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단순하고 원초적인 생명체인 아메바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믿거나 수련과 당을 위해 죽을 각오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먼저 지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인 에덴에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령장으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첫사람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첫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2021년 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은 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과 재앙이 아닌 참 자유와 그로 인한 평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궁핍으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과 절망이 앞에 있습니까? 이 죽음이 너무도 무섭고 두렵고 무겁고 아파서 우리 함께 생명으로 도망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오직 한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저 악한 원수를 다 이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함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부터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교회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북도의 하늘은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는 지역이 있겠고요. 새벽부터 평안북도 함경남도에서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부터는 전 지역 곳곳에서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비가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3도로,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복음으로 하나로 되는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참 자유와 평안을 바로 알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16.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새기며 어버이 주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할애를 받는 시기가 되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금은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늘 변함없으셨던 그 사랑에 보답할 기회를 기다려주시지도 않고 떠나버린 부모님의 은혜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감사할 뿐이에요. 그 사랑에 모체이신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비는 영원하시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늘 새롭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예요.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들렸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미국 대륙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 위에 북미가 있고 밑에 남미가 있죠. 그리고 북미랑 남미 사이에 얇게 이렇게 연결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쿠바 같은 땅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스도 보면 이 그리스도 저 위쪽 북쪽 지역이 있고 남쪽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 지역은 이제 아테네인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 북쪽 그리스와 남쪽 그리스를 연결하는 얇은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이 얇은 땅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좌우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였던 때가 주후 한 51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51년 정도면 그 당시에 이 전 세계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로마가 압도적인 무력으로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대평화의 시기가 로마에 찾아오는데 그 시기를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에 의한 대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이 대평화의 시기에는 이제 뭐가 활발하냐면 무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무역로들이 개발이 되고 또 이제 중개 무역을 하고 이거를 로마 제국에 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고린도는요 항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땅이 좁다 보니까 동쪽 항구, 서쪽 항구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쪽 항구는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동쪽 항구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와 레카이온 이 두 항구를 통해서 수많은 문물이 수입

되고 많은 수입품이 들어오고. 자, 그리고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죠. 항구 도시는 음란합니다. 선원들이 오랫동안 배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면 막이 정욕을 찾아 헤매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것, 그리고 수입하고 수출하는 무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고린도 항구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좁은 이두 항구를 연결하려고 지금 이제 로마 시대에 거기에 운하를 파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 대단하다.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 부유한 도시, 음란한 도시. 그리고 여기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일종의 이제 국제 도시였죠. 언어도 다양하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헬라인, 이방인, 또 유대인들도 여기에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다가 이곳에 머물게 됐죠. 자, 여러분, 우리 잠깐 앞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어디냐? 에덴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도죠. 헬라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보입니다. 그리스보. 어떤 분은 읽다가 여기에 예수님이 왜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릅니다. 이 회당장조차도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죠. 이때 또 많은 핍박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9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치지 않을 거다. 왜?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죠.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버티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사실 이제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서는 2년을 머물렀고요. 여기 그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거의 2년이 채못 되는 18개월에 해당하는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죠. 19절에 보면 에베소로 갑니다. 18장 19절 사도행전. 그리고서 19장으로 가면 이 아폴로죠. 아폴로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여기서 날마다 복음을 이제 아볼로가 와서 이제 전하면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또 이제 베드로의 영향도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함께 영향을 받고 자랐던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두해 동안 아시아,
이 특별히 에베소로

중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셔서요. 16장 8절을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지나는 길에 유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는데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다가 너희한테 가겠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쓰는 거거든요. 왜 다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가려고 하느냐? 이 아볼로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교회가 어수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려니까 근거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이 나한테 직접 세례를 줬는데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야,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낫던데 나는 아볼로한테 영향받은 사람이야. 야, 나는 직접 이 예루살렘에 가서 개바 베드로한테 영향을 받았거든. 그랬더니 야, 그 다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이 최고지. 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내가 배우의 누구다, 누구 영향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파, 개바,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님파. 아이,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렇게 해야 복음이 진짜다. 이게 진짜다. 아볼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러면서 자기들 가운데 막 싸우는 거죠. 게다가 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데 음란하게 사는 이 옛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음란의 문제로 막 싸우고 이렇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또 거기 이제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죠. 근데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와서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지 다른 게 중심이 되면 저마다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싸우고 갈라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인 거기 때문에 다른 말, 다른 생각 너무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님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이걸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걸 싸우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바울이 낫다. 뭐 아볼로가 낫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누구 영향을 받고 누구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베드로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지. 아폴로가 더 낫던데 예수님이 더 낫지. 이러면서 확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변론. 누가 더 나은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낫다라는 입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론. 야, 바울은 말은 현찬튼데 베드로는 다혈질이던데 아볼로는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던데 말은 잘하지만 그러면서 막 이 안에 이제 헬라적인 이 또 그 당시에는요 자기 주장을 이제 잘 얘기하려고 헬라의 변증 수사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의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사학을 동원해서 막 이 서로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요한 이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의 로고스 말씀을 말합니다.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의 최고 지혜의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아니 누군가 창조주가 있겠지 막연히 생각하지만 아무리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 없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성경은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자기 지혜로만 강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야 듣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전도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 받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고린도교에서 막 헬라 철학을 가져오고 수사학을 가져오고 누가 더 낫다고 막 변종을 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회에는 없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면 충분해. 그리고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사인, 능력,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헬라의 로고스,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유대인들이 거리끼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주받으신 그리스도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끼지만 헬라인들에게는 뭐예요? 아니, 미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구원이 되느냐? 왜냐하면 헬라에는 헬라 철학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이데아로부터 이데아가 이 세상의 형상과 진료를 통해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복잡한 철학 사유 체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구원의 길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거리껴 보이는 이것이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구원 얻는 방법은 이것 외에 없습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저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이 미련한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하지만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때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런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0: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끔씩 이렇게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붙드시고 바꿔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낳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지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지는 믿음의 기준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며 이것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죠. 고린도 교회 분열의 배후에 도사린 철저히 세속적이고 또 개인적인 욕망들이 숨겨진 주장이 잠시는 공동체의 질서를 좌지우지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결코 터를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이런 경우를 참 숱하게 겪습니다. 그릇됨이 잠시 승하는 듯 보여도 마침내는 무너지고 마는 일은 흔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더는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만 우리 안에 견고하게 터를 잡고 오늘도 그 힘으로 전진하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까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흠 없이 서도록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소망 가운데 견고히 붙드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일은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샬롬.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시작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줄이고 결핍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으려 합니다. 이 시대는 빠름과 즉각적인 만족을 미덕처럼 생각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려야 해도 불안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참지 못하는 존재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먹어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고민합니다. 돈을 지불하며 절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는 쉽게 마음을 내지 못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배고픔을 통한 영적 훈련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 한 끼를 금식하는 일조차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이틀, 때로는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경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내 안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였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선택입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멈추는 행동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거래도 아닙니다. 내 안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욕구에 끌려다닙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닙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일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말을 쏟아내고 싶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 욕구들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배고픔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이 더 강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금식은 그 욕구들 앞에 멈춰서는 훈련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채우기 전에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원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는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성경은 금식을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금식은 나를 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에서도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 금식은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린지라. 금식은 시험을 이기고 내 사명을 분명히 하는 영적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문제는 단순

0: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와 금식 속에서 비로소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더 강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속도를 늦추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금식은 몸의 허기를 통해 영혼의 굶주림을 자각하게 합니다. 단지 음식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댄 감정들, 인터넷 게임에서 스마트폰까지 일상에서 쉽게 찾았던 위안들까지 함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선명해집니다. 금식은 극단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집중의 행위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시간입니다. 금식하는 동안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배고픔은 내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스스로 작업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이 기도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576번님,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싶어 극동방송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방송 들으면서 상대방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귀한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또 상황이 또 해결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맛보셨으면 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용사로 오늘도 담대히 일어서 나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말씀 통해 새 힘 얻는 시간 되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1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2장 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 곳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어린이날을 보냈고 또 어버이날까지 보냈죠.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요, 나이 들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만 살겠다라는 답이 90%가 넘었습니다. 또 자식의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도 60%가 넘었지요. 핵가족화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자녀들이 장성의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순환되는 인간의 고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효도할 때 우리도 내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무조건 부모님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는 그런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은 날마다 주와 벗엉겨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본질,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선교지 중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 0.4%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국내에도 복음화가 심각한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화율 3%인 청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청년들을 마주하니까 이 3%가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를 보면 가장 주님을 만나 뜨겁게 헌신해야 할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일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청년 전도가 이렇게 힘든 시대에 대전의 한 개척교회는 청년들이 300명 넘게 모여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성도 10명의 작은 교회인데 성도 10명이 300명을 넘게 전도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로 다음에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기도. 전도하기 전 한 시간 이상 기도한다. 둘째, 말씀. 한 곳에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점을 나눈다. 셋째, 전도. 시간을 정해놓고 인근 대학을 돌아다니며 전도한다. 전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부흥을 일으킬 유일한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입니다. 본질을 지켜가며 거룩한 복음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는 부흥을 위해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채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기도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사랑하는 책 줄라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복음서를 종합

앞에 보면 오늘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 이 어떤 사람을 큰 부자라고 합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큰 부자. 여러분 큰 부자 부럽지요? 저는 좀 부러운데. 근데 2000년 전 유대사에서 큰 부자는요, 왕족이나 총독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엽 정도 돼야 큰 부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를 소유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에는 관원이라 그래요. 봐보세요. 청년인데 이미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관원이에요. 네, 대단하죠? 생각이 없으세요? 청년인데 고대 사회에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관원이고 이미 엄청난 부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보면 이 사람은 왕족에 비견되는 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달려왔다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 사람이 달려왔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요즘 보면 이상하지 않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 달려온 게 뭐가 이상해?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귀족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물론 죽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귀족들도 달리겠죠. 죽게 생겼는데 달려야죠. 그러나 평상시 삶에서는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지 않는 게 귀족이 지켜야 될 체면이고 채통인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이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양반만 되어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예법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유교에서 사람의 품격은 행동과 태도에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행동의 대표적인 덕목이 위의입니다. 위의. 위에 보면은 걸음걸이와 몸가짐이 당정하고 절제된 모습을 의미해요. 이게 위의예요. 단정하게 절제된 모습으로 사는 거. 그래서 양반들은 천천히 걷고 허리를 곧게 펴고 느긋하게 걷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여유롭게 행동하는 게 권세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달리지 않습니다. 대신들 당연히 안 달리고, 그러니 양반들도 뛰지 않습니다. 뛰고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래 것들이 하는 거예요. 아래 것들, 종, 하인들, 군졸들. 예.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들은 달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달리면 채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테니스를 친 거예요. 양반들이 보면서 혀를 차면서 말했대요. 허허, 저런 것들은 아래 것들을 시켜야 되는데 왜 땡볕에 저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 말이 이상하지만 그 당시 양반들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땡볕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이 서양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유대사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보통 삶에서는 달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달린 얘기는 전쟁의 긴박한 순간들, 아주 국가적 위급 상황에 달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보통 삶에서 달린 얘기가 딱 두 번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한 번이 어디냐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죠. 달리는 것은 채통에 어긋나는 거죠. 채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나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온 자식을 보고 달려나갔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기쁨이 채통을 안 지킬 정도로, 그것을 넘어갈 정도로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런 의미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귀족의 버금가는 사람이고 정말 큰 부자이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신분과 채택을 놓을 정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채통을 내려놓을 정도로 어떤 간절함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고대 사회는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요즘도 무릎 안 꿇죠?
여러분 상사들한테 무릎 꿇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근데 고대도 마찬가지. 특별한 경우에 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귀족에 버금가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겠어요? 꿇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는 왕에게. 이 외에는 꿇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봐보세요. 큰 부자이자 관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겸손을 넘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견되는 분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과 비견되는 분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무릎을 꿇겠어요? 꿇을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존경해도, 존경하는 거지 그 사람을 선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선하다는 표현은 인간에게 금지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나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반문하죠. 너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 이 말이 이 청년을 책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책망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책망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반문이 있는 거예요. 그 반문의 의미가 뭔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지금 나를 선하다 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나의 정체를 아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는 반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행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귀족이잖아요, 귀족. 근데 채통을 내려놓고 달려간다. 예.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왕도 아니고 인간의 눈을 보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귀족이고 예수님은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인 거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만 느꼈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겠냐고, 이런 행위를 하겠냐고요. 절대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예수님께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보고 경험하면서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느낀 거죠.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의 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느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어도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오히려 마음이 다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데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 들으라고. 진리를 선포하지만 들을 게 없는 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고, 그러니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묻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세, 이렇게 기록, 나가실세.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물었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시니까 나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나오시니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존심도 채통도 내려놓고 그렇게 한 거. 왜? 한 가지에 대한 열망 때문이에요. 그 열망이 뭐예요? 바로 영생, 영생.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마음이, 이 열망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물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이 묻음. 얼마나 의미 있는 질문입니까? 사실 이 물음은 이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죠. 다른 것들은 혹시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꼭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꼭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고.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오직 이 땅, 이 세상. 이 세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요즘 사람들 마음에 사로잡는 게 뭘 것 같아요? 예, 주식.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주식이 사로잡지 않을까. 날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틈만 나면 쳐다본대요. 틈만 나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데 사람은 주야로 관심이 이게 오를까 내릴까 팔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놈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 여러분 세상 것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니까 꼭 필요합니다. 주식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안 보실래요?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셔야죠. 다른 사람 보는데 나만 못 보면 이상하잖아요. 필요해요. 필요해. 그리고 가져야 하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잠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누려도 잠시.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세상에 대한 질문도 해야지요. 해야 돼. 주식에 대한 질문도 해야지요. 위양 산 거, 올라가는 거 뭘까? 질문해야지요. 고민하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진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속에 더 채워야 되는 것. 세상 것도 있어야 됩니다. 초월하면 안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채우고 진짜 물어야 될 것. 영원한 것이어요. 영원한 것.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세상 것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영원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영원한 데 대한 간절함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어요. 물었어요. 다른 건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한 가지 물어야 된다면 도대체 뭘 물어야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 물음에 예수님이 답하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합니까? 어려서부터 그리고 다예요.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건 저는 그 부모도 대단합니다. 이 청년이 청년인데 이미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부자라는 거죠. 근데 엄청난 부의 소유자인데 이 부모는 이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심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니 그 부모도 대단하고 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심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도 대단하고 가르친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요. 이 행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엄청난 부자, 귀족쯤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게 기특하고 그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더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은 너가 온전하고자 될진데 비슷한 말이죠. 왜냐하면 부족함을 채우면 온전해지니까. 너한테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 그래서 부족함을 메워주고 싶었던 거죠.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어떤 음인지 안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노래잖아요. 처음 듣는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듣는 노래도요, 그대로 피아노를 친대요. 와, 참 놀라운 능력이죠. 그리고 어떤 소리들이 들리면 그게 어떤 음인 줄 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떡떡떡. 그런데 음감을 가진 사람은 음계로 이걸 안대요. 소리로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놓고 도레미 파솔라시도도 만들고 옥타브도 만들고 그런데 미각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셰프들을 보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들을 넣어서 맛을 냈는지 압니다. 여러분 주부들이죠. 주부들도 대충 알죠. 장례식장에 가서 국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냐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조미료 넣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전 조미료를 넣은지 모르겠어요. 그 있잖아요. 화학조미로. 집에서 느끼지 못한 맛. 이상한 야리꼬란 맛있는 맛이 나. 그래서 와, 잘 끓인다고 했더니 권사님 아시더라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뭘 더 넣으면 좋을지 알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처럼,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처럼 이 사람을 딱 보면서 뭐가 부족한지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뭔가? 바로 사랑. 여러분 계명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잖아요. 계명. 살인하지 말라. 형식이죠. 본질은 사랑이고. 도적질하지 말라. 형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형식. 그런데 본질은 사랑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형식이죠. 부모를 대하는 가장 적당하고 좋은 단어가 공경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이 본질을 그 공경이라는 형식 속에 담아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은 형식을 잘 갖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 속에 본질만 더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해져서 자선의 부족함을 채워 완전해지면 이 사람은 하늘에서 보화가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청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사랑했다는 이 말이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가페는 너를 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를 위한 거니까. 사람들은 되게 나를 위한 사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 사귈 때도 나를 위한 사랑하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메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보화가 있고 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예수님이 몇 사람에게나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죠. 이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 그래서 재물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근심이지만 누가복음에는 심이라는 말을 덧붙여놨어요. 왜 심이일까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던 게 뭡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과 갈증,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이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꿇은 거예요. 이 갈망을 가지고 물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재산이냐, 영생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많은 재산이 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만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나비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가질 수 없는 상황. 보통 때는 둘 다 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세상의 삶. 그런데 때로는 이 둘 사이 하나만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이 부자도 그런 거죠. 영생과 재산. 두 개 다 가질 수가 없는 상황.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예수님과 세상. 제자와 이 땅의 편안한 삶. 선택의 순간.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이 순간이 오니까 이 사람 영생이 아니라 재물을 택하고 말았어요.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참으로. 다른 것은 내려놓았어요. 다른 거. 자존심 내려놨어요. 예수님 앞에. 채통도 내려놨어요. 근데 이 재물은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어쩌면 무릎을 꿇었던 이 사람보다 우리는 더 확실히 압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죠. 영원한 세상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네.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큰 상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의 보화가 넘치는지도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훈이에요. 이 사람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돌아섰어요.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다른 건 내려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는데, 아는 여러분들, 그럼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면서 우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같이 갈 수 있지만 어떤 순간은 같이 갈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순간. 그런 결정적인 선택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이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더 근심하면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 정황상, 이 상황상에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냐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재물, 영원한 세상과 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내가 좋아하는 삶,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신명기 30장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는 것이 생명이 되고 영원한 복이 되도록 항상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자는 재산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믿는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핸드폰을 켜도, TV를 틀어도, 인터넷을 열어봐도요. 이건 꼭 사야 돼요. 이건 꼭 먹어봐야 돼요. 여기는 꼭 가봐야 돼요.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또 어떻게 많이 더 누릴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는 자원을 소비하기 위해 지음받지 않았다. 먹고 숨쉬고 자리를 차지하라고 지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변화를 만들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의 작은 변화와 생명을 흘려보내도록 부르셨죠.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느새 자라있는 가로수들, 조용히 피어난 꽃들, 이름 없이 흔들리는 풀잎 하나까지도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꽃들도 찬양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어린이 찬양이었습니다. 생동하고 피어나는 봄의 식물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겠죠.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게 아닐까요? 이 꽃들은요, 내가 오늘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저 그냥 피어 있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잖아요. 가로수도 그렇고요. 또 연둣빛 잎들도 그렇고요.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만드신 계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꼭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오늘 하루 밝게 인사해 보는 것,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지쳐 있더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는 것. 이렇게 작은 순종과 기쁨들이 모여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변화시켜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도 참 귀한 사명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큰 소리로 찬양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역할 한 가지는 아주 잘 해내는 거라고 믿어요.

아멘 아멘. 시원하게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구주에서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이었고요. 또 에필로그의 찬양이었어요. 찬송으로 보

답할 수 없는 큰 사랑. 네, 두 곡의 찬송 여러분 한번 따라 불러보셨나요? 네, 찬송을 크게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가 심겨진 이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하나는 또 잘 해내는 거겠죠. 오늘은 또 찬양을 한번 크게 따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피디님 너무너무 피곤해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죠? 정상입니다. 네. 월요일에는 좀 더 피곤하다고 하죠. 그래도 찬양을 크게 따라 불러보면서 또 이 피곤함을 좀 이겨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세요. 또 내일 더 건강하세요. 라고 8430번님 건강의 축복 빌어주셨고요. 아, 어버이 주일 여러분 잘 보내셨죠? 어제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맞아서 여러 행사들, 또 가족 간의 행사들 치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2545번님이 이제 나이 들어 육신의 부모는 안 계시지만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가슴에 꽃 한 송이 달아드리는 마음으로 잘 보내셨대요.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우리 하나님께 카네이션.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또 시간 보낼 수 있어 감사했다고 주셨습니다. 0191번님은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함께 식사하던 한 환우분도 극동방송을 늘 듣는다는 말씀에 반가웠어요. 딸아이가 저로 인해 요즘 수고하는 것을 보며 안쓰럽고 그러네요. 모든 부모님들이 이 마음일 것 같아요. 라고. 네, 그래요. 교통사고로 또 입원까지 하셨으니 네, 얼른 낫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또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힘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0457번님 늘 잘 듣고 있다고 6678번님도요 날마다 감사하다고 귀한 찬양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0445번님 반갑습니다. 힘찬 라디오 인사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9167번님이요 하영PD님 우리 딸이 어렵게 취업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연구단지 근무하다가 피치 못할 사유로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동안 고생한 딸에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무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루 보내길 바란다고 응원 부탁해요. 라고 주셨어요. 어머님의 이 마음이 그 어떤 응원보다 더 큰 응원과 또 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모님이 이야기해주면은 금방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또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네요. 3160번님 괜히 핸드폰 열어 이런저런 쇼핑 앱만 뒤적거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신에 창밖을 보면서 잠깐 기도했는데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보려고 해요. 라고 다짐의 문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건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의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화 챔버 콰이어의 곡이었고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희지윌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좀 더 힘내시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힘찬 찬양들로 오늘 월요일에 이 시간 같이 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디를 가야 할지 이런 것만 강조합니다. 더 소비하는 인생이 되게끔 하지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조용히 자라서 그늘을 만들고 꽃이 가만히 피어서 향기를 전하듯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나시는 아름답게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찬 하루 되세요.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 베델교회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입은 노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넷플릭스의 그 황천의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모르시죠? 네, 저도 사실 안 봐서 모릅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악의 시대를 치니까 황천의 스카이를 추천하더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악이고 선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천의 스카이의 작품의 내용입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뒤에 가보면은 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가 돼요. 또 자신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늘 피해를 보는 사람처럼 묘사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가해자예요. 즉 황천의 츠가이는 뭐냐, 선악의 기준이 불명확해서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선한 척, 선한 모습을 하고 있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 애니메이션이 바로 황천의 특화예요. 좀 복잡하잖아요. 사실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의 기준은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이렇게 기준이 되고 악은 선으로 뒤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품이자 영화인데 이 애니메이션은 그 구조 자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0: 나는 분명히 선한 것처럼 생각하고 인식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가 악하다라는 거야. 더욱이 악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작품이 황천의 특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그 작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간 스스로가 더 어떤 악마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작품이 바로 이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헷갈리는, 그래서 선의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자기가 분명하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뒤돌아서 보면 그 사람이 가해자인,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그래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그러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도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노아의 시대를 만들고 있고 노아의 시대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보십시오. 문학 작품을 보십시오. 사상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읽고 나면 헷갈리는 게 우리들의 사고이고 요즘 시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파고 들어가다 보면 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익이 우선이고 자기 감정이 우선이에요. 돈이 곧 선이 되어버리고 권력이 곧 선이 되고 집단 이익이 선이 되어버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자 어쩌면 노아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것 자체를 한탄, 후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심, 실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후회하시고 실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악한 인간뿐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1: 아멘.
0: 6절과 7절 이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 자체를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계셨을까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악을 행했으면 반복적으로 내가 사람 지은 것이 참 후회스럽다라고 말씀할까요? 그 시대의 사회상을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리 12, 1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 아멘.
0: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패하다, 포악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부패했다, 무슨 말일까요? 부패라고 하는 것, 인간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인간임을 포기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포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난폭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난폭함이 가득하더라, 폭력으로 땅을 가득 채워가더라 라는 것이죠. 얼마나 포악하고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는가,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 사람들이 폭력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후회하셨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후회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똑같이 폭력으로 때리고 물리적으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탄, 곧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후회하심, 한탄, 이 단어는요, 그들이 부패하고 폭력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면서 내뱉는 깊은 탄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낸 창조물인데 인간의 본질을 상실하고 폭력에 얼룩져버린 인간의 삶에 하나님은 심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더 많은 아벨들, 약자들이 죽을 것을 하나님은 대비하시기 위해서 결국 후회, 곧 심판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홍수로 인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슬픔을 머금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이 너희들이 폭력을 행했으니 나도 폭력으로 너희를 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폭력으로 치닫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심히 아파하셨어요. 눈물을 흘리기까지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 더 이상 내버려 두면 더 많은 아벨들이, 약자들이 죽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아픔 가운데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폭력적인 사회, 폭력으로 치닫고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 노아만은 다르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폭력의 시대 가운데 노아만큼은 다른 삶을 살아갔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기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9절에서 노아의 어떤 계보, 신앙의 역사, 사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 아멘.
0: 노아는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그 시대, 폭력으로 치닫고 악이 치닫는 그 시대, 인간성을 상실한 그 시대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쓰인 단어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의롭고 공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한다라고,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이 차디크하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 그가 의인이었다, 옳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옳게 행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아는 폭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의 약자인 아벨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폭력을 일삼는 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옳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노아는 그때 완전한 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한 자,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무결한 상태, 무흠한 상태를 바로 완전한 자, 타밈의 단어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흠이 없고 무결하기 때문에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은 불완전해서 늘 넘어지지만 온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끊임없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0: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맞추고 지향해가는 사람의 모습을 탐임과 같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폭력이 난무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올바르게 할 일을 찾아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대어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악한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거슬러서 풍랑과 맞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끊임없이 자기 삶의 방향을 바르게 맞추어 살아가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의 시대의 노아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폭력의 시대,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 악함이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폭력으로 물들어버려서 창조한 것조차 그 후회하고 계실 때, 그 슬픔에 탄식하고 있을 때, 노아만이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어떻게 신앙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타락한 세상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8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 입었더라. 아멘.
0: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치 신의 은총을 노아만이 특별하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지만 이 부분이 바로 한글 성경 번역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바 노아 마차헨 바 예네 야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직역을 그대로 해보면 노아는 바 노아 노아는 마차헨 은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 예네 눈 그리고 눈입니다. 야훼 야훼의 눈을 통해서 눈을 바라보면서 다시 정리해보면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눈을 통해서 은혜를 찾는 사람, 그에게 은혜가 입혀진 사람, 그가 바로 누구냐? 노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인간의 생각과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은혜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왜 눈을 바라보죠? 이렇게 텀을 두는 거는 영상 보낼 때 편집해 달라는 건데, 제가 중고등부 애들에게 왜 눈을 바라보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마음을 알기 원해서요. 마음을 알기 원하면 눈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애 감정이 오래되셨습니까? 맞잖아요. 다 눈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노아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호의, 그것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폭력과 비방이 난무한 시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갈망하면서 보기를 원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가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나고 체험해서 득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입은 자가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장에 노아의 족보를 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라멕이 살았던 숫자, 그의 해가 777이라고 되어 있어요. 777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나이일 수도 있지만 충만함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충만했을까요? 또한 노아의 할아버지, 라멕의 아버지자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969세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고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이고 라멕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이고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천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 그리고 충만함을 상징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노아가 태어났고 같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혼자서 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에녹 이후에 무두셀라, 라멕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낸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노아는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고조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노아가 아닙니다. 이미 에녹이 있었고 무드셀라가 있었고 라멕이 있었고 그 앞에 그 신앙의 계보를 잇는, 그 신앙을 소유한, 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노아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믿음의 시작점이고 지금 이제 믿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에녹이 되시고 무두셀라가 되시고 라멕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라멕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다음 세대는 반드시 노아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다 어린이 주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에녹도 되시고 무드셀라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라멕처럼 충만하게 채워주는 사람이 되셔서 자녀들과 믿음의 세대가 노아처럼 은혜를 찾고 은혜를 입는 그런 세대이자 가정 그리고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완공하기까지 약 걸린 시간이 대략 어림잡으면 100년이고 많은 학자들은 약 120년 정도 걸렸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때 무드셀라도 살아있었고 라멕도 있었습니다. 자녀인 셈과 함과 야벳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완공하고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지루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노아의 시대가 폭력과 타락이 만연한 시대에서 노아만 말씀을 듣고 혼자서 그 세월을 보냈다면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거의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각종 질병의 우울증이 아마 노아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완공합니다. 그리고 홍수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까지 받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한 가지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일을 할 때 작업을 시켜보면 애들도 숙제를 시켜보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끝이 없는 일을 시키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일을 시키면 똑같은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느냐, 이것만 하면 끝이다, 그리고 보상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빨리 끝납니다. 빨리 끝납니다. 보상 내지는 희망이 주어질 때 일이 금방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희망을 갖고서 일을 하면 완공할 수 있어요.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희망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희망이라면 더 그러할 겁니다. 근데 노아가 어떤 희망을 보았을까요? 나 혼자만 사는 희망? 나 혼자만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는 살았다 이 말 하고 싶어서 그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 우리 가족만 살아야지, 다 죽어도 나만, 내 가족만, 여덟 식구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악한 생각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노아가 본 희망은 뭐였을까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뭔가요? 물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물은 악한 세대에는 심판이지만, 그래서 어둠을 상징하지만 물은 동시에 희망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할 때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47장에서도 타락한 인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가, 에스겔 47장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희망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이 물이 이전에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때는 그 물이 바로 곧 생명수 강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은 이와 같은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그것은 곧 완전히 멸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이루시는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노아는 물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라멕을

0: 새로운 희망이 열릴 것입니다. 노아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의인처럼 아파하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하나님께 기대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은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될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믿음 또한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아픔, 절망, 그리고 슬픔 그거 가지고 있다면 노아처럼 은혜를 갈망하고 그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은혜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또 다른 노아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여수베델 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4120 여수베델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